0: 전주 시민이 마음 쓰는 법. 언제나 문이 열려 있어요. 누구든지 찾아오세요. 오늘은 할머니가 만들어주신 피자를 맛있게 먹었어요. 정말 보고 싶었던 책도 선물 받았어요. 전주에는 아낌없이 마음을 나누는 사람들이 삽니다. 함께해요. 전주시 함께 먹지.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4: May I help you?
1: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자주 가는 화장품 가게를 지나는데요. 폐업이라는 글이 붙어 있었습니다. 단골 가게여서 며칠 전에 가게에 갔을 때도 가게 문을 닫는다는 말이 없었는데요. 그 가게에 오래 다녀서 나름 단골 손님이라 생각하고 애착도 많았는데요. 말도 없이 폐업을 해서 조금은 서운하고 섭섭했습니다. 늘 지나가던 길이었습니다. 익숙한 간판이 있었고요. 밖에서 보면 가게 안에 여러 화장품이 가득하고 조명이 예쁜 집이었습니다. 화장품 하나를 사러 들르기도 했고요. 갑자기 로션이 떨어졌을 때 급하게 들어간 적도 있었고요. 계절이 바뀔 때면 괜히 한번 들러 테스트 제품을 구경하기도 했습니다. 그때마다 직원분의 익숙한 인사도 있었고요. 이번 제품 괜찮아요. 날씨 건조해졌죠? 그런 짧은 말도 어느새 익숙한 풍경처럼 남아 있었습니다. 늘 지나던 길에 있어서요. 늘 지나치며 익숙하게 바라보던 화장품 가게에 익숙하지 않은 폐업 문구가 붙어 있었습니다. 가게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고요. 순간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가게 가까이에 가서 유리문에 얼굴을 가까이 대고 안을 살펴봤습니다. 얼마 전에도 갔던 곳인데요. 그때는 아무 말도 없었거든요. 평소처럼 물건을 샀고 평소처럼 인사를 하고 나왔는데 그게 마지막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유리벽 사이로 보이는 가게 안은 텅 비어 있었고요. 말없이 문 닫은 것에 대해 마음도 텅 빈 것처럼 뭔가 서운하고 섭섭했습니다. 그렇다고 생각해 보면요. 자주 찾는 가게라는 것 외에는 특별한 관계도 아니었는데 말입니다. 그런데도 마음 한쪽이 허전했습니다. 아마 우리는 살아가면서 생각보다 많은 곳에 마음을 붙이고 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공간이 특별해서라기보다는요. 그 공간 안에 내 시간이 조금씩 쌓여 있었기 때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주 공동체 라디오 전주 FM 라디오 책갈피의 이칸도입니다. 늘 지나던 길이었습니다. 자주 가던 화장품 가게였는데요. 평소처럼 그 앞을 지나는데요. 유리문 앞에 종이가 붙어 있더라고요. 뭐라고 뭐라고 적힌 종이가 붙어 있어서 가까이 다가가서 자세히 봤더니 폐업합니다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순간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생각도 순간 잠시 멈췄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요, 조명도 밝게 켜져 있었고, 손님도 많았는데 말입니다. 가게 문을 왜 닫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자주 봤던 가게 직원분에게 어쩌면, 직원분이 세분 계셨는데, 세분다 친밀하고 친하긴 하지만, 그 중에서 더 자주 이야기 나누던 사장님이었을지도 모르고요. 그 중에, 특히 한 분과 더 친하긴 했었거든요. 가게에 들어가면 반갑게 인사도 해주시고요. 제품 설명도 잘해주시고요. 언제나 웃음으로 반겨줬던 분인데 그 웃는 모습도 아른거렸습니다. 다른 곳으로 이전을 했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고요. 그런데 이전을 했다면 보통은 이사를 하거나 이전을 하면 가게 앞에 어디로 이전을 했다라고 적어 놨을 텐데요.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익숙한 공간이었는데, 텅빈 가게의 모습이 낯설기도 했습니다. 이상하게 좀 서운했습니다. 제가 그 가게를 며칠 전에도 갔었거든요. 그때라도 이제 곧 폐업한다는 말을 해줬더라면 좋았을 텐데, 그렇다면 지금처럼 서운하거나 갑자기 이별을, 준비 없는 이별이죠. 이별을 맞이하지는 않았을 텐데 말입니다. 뭔가 준비 없는 이별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그동안 그 익숙함에서 오는 마음의 정도 있었는데요. 마지막 인사도 못한 아쉬움이 들더라고요. 화장품 가게라는 친숙한 공간에 대한 정도 있었고요. 가게 자체의 공간에 대한 익숙함. 거의 10년 넘게 다닌 공간이거든요. 가게였던 거죠. 공간에 대한 정도 있었고, 늘 반갑게 맞이해준 가게 직원분들에 대한 정도 많이 있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아주 특별한 관계는 아니었습니다. 제가 단골이긴 했지만요. 오랜 친구도 아니었고요. 물론 손님과 단골 사이도 오래 정이 쌓이면 꼭 친구야, 벗이야 그러지 않아도 친구라고 할수 있긴 하겠죠. 그렇다고 뭐 자주 만나는 그런 기억을 함께한 친구는 아니었고요. 그렇다고 서로 연락처를 주고받는 사이도 아니었고요. 그래도, 그런데도 마음 한쪽이 허전했습니다. 아마 우리는 살아가면서 생각보다 많은 곳에 마음을 붙이고 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매일 가는 편의점, 자주 들르는 카페, 익숙한 세탁소일 수도 있고요. 자주 가는 분식집도 그렇고요. 그리고 아무 생각 없이 그동안 드나들던 작은 가게들까지 그렇습니다. 그 공간이 특별해서라기보다는요, 어쩌면 그 공간 안에 내 시간이 조금씩 쌓여 있었기 때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단골이라는 말은 참 묘하기도 합니다. 사실 가게 입장에서는요, 수많은 손님 중한 명일 수도 있는데요. 손님, 네, 저의 입장에서 보면 괜히 그보다 더 친숙한 마음이 생기기도 하고요. 그런 마음을 담아두기도 합니다. 사장님이 내가 이렇게 단골 오랫동안 이 가게를 다녔는데 사장님 그리고 직원분들이 내 얼굴을 기억하고 있겠지? 하기도 하고요. 내가 자주 오는 건 아실 거야. 내가 단골인지 알겠지? 하면서 가게에 들어가죠. 그리고 저 역시 더 반갑게 인사를 건네고요. 그런 작은 친밀감이 생기기도 하고요. 그래서였을까요? 아무 말 없이, 폐업한다는 말 없이 문을 닫은 그 가게가 조금은 야속한 마음도 들었고 섭섭했습니다. 마지막 인사라도 해주시지, 점점점. 괜히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어쩌면 그 가게도 조용히 문을 닫고 싶었을지도 모르겠다는 그런 생각 말입니다. 폐업이라는 건요. 누군가에게는 단순한 종료가 아니라 오랫동안 버텨온 시간의 끝일 수도 있으니까 말입니다. 저는요, 늘
다음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렉스트. 넥스트. 다음이죠. 저는 늘 다음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또 오면 되지. 다음에 다시 이야기하면 되지. 다음에 인사하면 되겠지? 그런데 살다 보면요. 그 다음이 갑자기 사라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어떤 가게는 그렇게 없어지고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멀어지고요. 어떤 계절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 기억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인지요. 익숙했던 장소 하나가 사라지는 일은 생각보다 큰 감정을 남기기도 하는 것 같아요. 단순히 물건을 사던 곳이 사라진 게 아니라요. 내 일상의 기억에 함께했던 공간과 사람에 대한 한 조각이 조용히 사라진 느낌이기 때문입니다. 문득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나는 누군가에게 어떤 익숙한 존재로 남아 있을까 하는 생각 말입니다. 매주 방송하는 그리고 매주 듣는 라디오 목소리처럼요. 늘 같은 시간에 인사하는 사람처럼요. 그냥 당연하게 거기에 있을 것 같은 존재 말입니다. 가끔은 거창한 관계만 소중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요. 사실은 그보다 더 많이 일상을 지날 수 있게 해주는 것들은요. 이런 작은 익숙함들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 말 없이 반겨주는 공간, 늘 비슷한 표정으로 인사해주는 사람, 언제든 다시 갈수 있을 것 같았던 장소들이 그런 익숙함일 거예요. 그 익숙함과 평범함이 사라진 뒤에야 그것이 일상에서 내 시간에서 참 소중했구나, 소중함이었구나, 새삼 떠올리게 됩니다. 며칠 전에 갑자기 문 닫은 화장품 가게처럼 말입니다. 화장품 가게가 갑자기 말없이 폐업한 그 순간, 그리고 그 후에 생각을 해보니까 이런저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처음엔요, 말없이 문 닫은 가게에 대해서 서운함과 섭섭한 마음이 들었는데요. 나중에는, 내가 너무 무심했나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 가게가 갑자기 문을 닫은 건 아닐 거잖아요. 뭐, 최소한 하루 이틀 정도는 짐을, 화장품 가게에 있는 화장품이나 뭐, 가구들을 빼는 그런 과정도 있을 텐데, 그러면 그 앞을 지나다가 가게가 문을 닫는다는 걸 눈치챌 수도 있었을 텐데, 내가 너무 무심했나? 그 앞을 지나긴 했을 텐데, 그날은 내가 가게를 바라보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혹시요, 문득 사라져버린 단골 가게가 있지 않으세요? 그런 경험 많은 분들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저는 이번에 화장품 가게도 그렇고, 예전에 거의 20년 가깝게, 20년 좀 덜, 오랫동안 다녔던 헤어샵도 갑자기 그런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 앞에 편의점이 3개가 있어요. 정문에 2개, 후문에 하나가 있는데, 정문에 하나, 후문에 하나가 폐업을 한다고. 그런데 다행히 그두 곳의 편의점은 미리 공지를 하면서 이제 재고를 좀더 저렴하게 판매를 하고 있어서 한달 안에 두곳다 문을 닫는다고 하더라고요. 하나만 닫아도 아쉬움이 있을 텐데, 두 개를 닫는다고 해서 들을 때마다 지금 거기 계시는 사장님이나 직원분과 뭔가, 한번 이제 닫는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매번 인사는 하지 않겠지만 물건을 고르거나 아니면 계산을 할때 그런 감정이 서로 담긴 눈빛을 교환하곤 합니다. 다행이에요. 갑자기 폐업을, 하는 건 통보받는 느낌으로 하는 건 아니어서 말입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요. 며칠 전에 그 화장품 가게에 갔을 때요. 저에게 가게 폐업한다는 말을 하지는 않았는데 지금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나중에 계산할 때 유난히 평소보다 화장품 견본을 많이 주시더라고요. 화장품을 사면 조그마한 견본품을 주시곤 하잖아요. 평소보다 거의 4배, 5배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나이스! 견본품 많이 받았구나! 하고 좋아하기도 했고요. 평소보다 더 많이 웃고 더 많이 친절하게 대해주셨던 느낌이었습니다. 어쩌면 그게 혹시 그거이셨던 걸까요? 라디오 책갈피 오늘 첫 곡입니다. 리사 로베, 스테이.

리사롭 스테이 듣고 오셨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 듣고 계신 방송은요, 라디오 주파수 FM 93.5MHz 전주 공동체 라디오 전주 FM이고요. 지금 이 시간은 이칸도와 함께하는 라디오 책갈피입니다. 라디오 책갈피 오늘은 118회 방송이고요. 이 시간에는 지난주 117회 책갈피 방송 전주 FM 너튜브에 올려주신 청취자 댓글과 사연 함께하겠습니다. 117회 방송 내용은요, 짧은 문자 이야기로 시작했어요. 요즘 마음이 좀 우울하고 가라앉네요. 딱 한 문장에, 한 줄의 문자였습니다. 저도 바로 한 줄을 보냈습니다. 저도 요즘 그래요. 위로도 조언도 응원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저의 지금 마음을 그대로 전한 것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짧은 문자를 주고받고 나니까요, 왠지 좀 가벼운 느낌도 들었어요. 뭔가 해결된 것도 없는데 말입니다. 요즘 특히 올해 들어서 최근까지 봄 무렵까지 주변에서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몇 분 있습니다. 딱히 큰 일이 있는 것도 아닌데 괜히 마음이 무겁다고 하기도 하고요. 왜 우울하세요? 왜 무거우세요? 이유를 물어보면 본인도 잘 모르겠다고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더 답답한 거일 거예요. 이유라도 있으면 나을 것 같은데 그냥 이유도 없이 마음이 가라앉는 날들이 있는 겁니다. 저도 그런 날이 있습니다. 이유 없이 왠지 몸과 마음이 가라앉기도 하고요. 우울하기도 하고요. 돌이켜보면요. 그런데 가만히 이유 없이 뭔가 어떤 때는 바로 이유가 있어서 그 당일날이나 그 무렵에 이유가 있어서 우울할 때가 있기도 하지만 어떤 날은 특별한 오늘 어떤 일이 발생한 것도 아닌데 기분이 축 가라앉고 우울한 때가 있죠. 네. 그런 날을 생각해보면요. 특별한 이유가 없는 게 아니라 작은 고민들이 오랜 시간 조금씩 쌓여온 것이더라고요. 저의 경우 말입니다. 지금 당장 가라앉는 이유가 없을 뿐이지 그 이유는 오랜 시간 천천히 누적되어 온 겁니다. 그때그때마다 조금씩 들어가면서 그렇게 기분이 가라앉을 때 조금씩 가라앉을 때 그때마다 조금씩 들어가면서 지났어야 하는데 말입니다. 그렇지 않고 지나니까 그게 점점점 누적되고 쌓이는 거죠. 나도 그래, 저도 그래요 라는 말은요, 서로 나란히 앉아서 같은 쪽을 바라보는 느낌입니다. 뭔가를 해결해 주려는 것도 아니고 억지로 웃게 하려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같이 멍하니 있어도 되고요. 함께 한숨을 쉬어도 되고요. 각자 하늘을 한참 바라봐도 되는 그런 느낌? 그런 나란한 자리의 느낌, 서로 마주보는 그러한 느낌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요, 저도 그래요 라는 그 짧은 한마디 안에요. 이미 괜찮아요? 왜 그러세요? 왜 마음이 우울하세요? 힘내세요 라는 마음이 분명히 담겨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우울함은 전염될 수 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는데요. 만일 그렇다면요, 우울함이 전염될 수 있다면요, 기분 좋음도 응원의 힘도 충분히 전달되고 전염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그 전염은요, 거창한 위로나 긴 말이 아니라 공감과 동감에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파이팅! 힘내도 당연히 좋죠. 이렇게 누군가 힘이 없을 때 옆에서 응원해주는 거예요. 이것도 좋지만 때로는 아, 나도 요즘 그래. 요즘 내 기분도 그래. 우리 같이 힘내자라는 말 한마디가 더 깊이 와 닿을 때가 있습니다. 그럼 지난주 117회 방송에 올려주신 청취자 댓글과 사연 소개할게요. 먼저 친호님이 올려주신 글입니다. 방송 들으면서요, 저도 공감과 동감했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면서 들었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마음이 우울할 때요, 이유가 없는 것 같지만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우울함을 빠져나오긴 했는데요. 누군가가 이칸도님처럼 공감을 해줬다면 큰 힘이 되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라고 글 남겨주셨습니다. 아, 그렇죠. 공감. 친호님이 지난주 방송에 대한 저의 생각과 마음에 댓글로서 공감을 해주니까 또 기운도 나고 더 신이 나기도 합니다.
앞서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응원을 직접적으로 하는 것도 큰 힘이 되지만 말없이 조용히 옆에 앉아져 있는 것만으로도 때로는 문자로 마음을 나누고 공감하는 것도 큰 힘이 될 거예요. 이어서 경희님이 올려주신 글입니다. 말의 힘이네요. 하트 이모티콘. 힘들 때 공감하는 말도 그렇고 문자도 그렇고요. 방송 듣는데 울컥도 했네요. 하면서 눈물 글썽 이모티콘. 마음 따뜻한 울컥이었음요 하면서 스마일 이모티콘과 하트 남겨주셨어요. 네. 경인님의 댓글도 결국은 이 방송과 함께 공감하는 댓글을 남겨주셨어요. 라디오가 그렇더라고요. 뭐, 보이는 라디오를 포함해서 TV나 영화, 물론 영화나 TV를 보면서 드라마에 마음 찡한 슬픈 장면을 보면 눈물이 나오거나 감동 받으면서 눈물이 나기도 하잖아요. 근데 특히 라디오 같이 소리로, 귀로 듣는 거가 좀더 집중되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나와 그 진행자와 방송가 이렇게 만나는 시간이잖아요. 때문에 순간적으로 마음을 훅 방송이 밀고 들어오는 것처럼 마음에 들어와서 공감도 되고 울컥하기도 합니다. 이어서 그린 소나무님이 올려주신 글입니다. 책갈피 방송을 듣고 있으면 참 점점점점점 좋아요 웃는 이모티콘 오늘도 유쾌상쾌 통쾌한 날 되세요 하시면서 엄지척 이모티콘 올려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린 소나무님 그리고 방송 듣는 청취자 가족 여러분들 오늘도 유쾌상쾌 통쾌 쓰리쾌 삼쾌 되는 날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해월리 운하수님이 올려주신 글인데요. 쌤의 블루청 자켓 색깔도 블루, 하트. 비 오는 날에 비를 맞으며 걸었던 날도, 우울한 이모티콘. 기억 속에 아픈 기억 한 스푼 다 지나가고, 내일은 해가 쨍하게 뜨기를 하면서 스마일, 스마일, 스마일 이모티콘 남겨주셨습니다. 네. 은하수님이 가끔, 물론 다른 청취자분도, 그날 제가 입었던 옷의 색상을 말씀해 주시는 경우도 있는데 은하수님은 자주 그런 부분을 말씀해 주세요. 제가 좋아하는 색깔이 블루예요. 네. 어렸을 때는 보라색 좋아해서 지금도 보라색 좋아하긴 하는데 지금은 파란색 그리고 하늘색 맑은 하늘색을 좋아하고요. 이건 평소 좋아하는 색깔이고요. 그리고 이제 옷을 입을 때는 뭔가 블루 계통이거나 브라운 계통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은하수님이 더불어서 지난주 저에게 문자를 보냈던 우울한 그분 포함해서 지금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께 내일은 해가 쨍하게 뜨기를 하면서 글도 함께 남겨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이어서 소망드림님이 올려주신 글입니다. 소개해주신 황혼의 문턱 가사에서도 알수 있듯이 누구에게나 삶은 그런 거라 생각합니다. 누구나 비슷한 세월을 마주하며 나이를 들어가듯이 살다 보면 웃는 날도 우울한 날도 기분이 뜨는 날도 가라앉는 날도 있습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을 혼자 해결하고 마주해 가야 하지만요. 점점점점점점점 서로 힘이 되어줄 수 있는 벗이 있다는 것은 큰 행운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라고 글 남겨주셨어요. 맞습니다. 벗이라는 그 소망드레님이 올려주신 댓글 중에 벗이라는 단어만 봐도 마음이 훈훈해집니다. 뭐 떠오르는 벗이 있을 수도 있고요. 바로 어떤 친구 벗이 떠오르지 않더라도 프렌드가 떠오르지 않더라도 벗이라는 단어에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생각이 포근함. 네, 지난주 방송 댓글 남겨주신 내용과 연계하면 따뜻함이 담겨 있습니다. 황혼의 문턱 지난주 가사 한번 읽어드렸죠.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삶, 일상을 담고 있는 가사여서 우리가 지금 이야기 나누고 있는 것과 연계된 느낌이 있어서 소개해드렸습니다. 그래서 공감을 우리가 한다는 건요. 황혼의 문턱처럼 내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살아오는 부분들, 그리고 소망드림님이 남겨주신 살다 보면, 세월을 마주하면서 나이를 들어가듯이 살다 보면, 웃는 날도, 우울한 날도, 기분 좋은 날도, 때로는 기분이 별로인 날도, 가라앉는 날도, 마음이 뜨는 날도 있을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내가 살면서 느끼다 보니, 경험하다 보니, 누군가 지인이 우울하거나 마음이 가라앉는다고 했을 때, 나도 그런 경험, 힘들었던 경험, 그리고 그 과정을, 벗어나는 과정, 그리고 그때 내가 우울했을 때, 기분이 가라앉았을 때, 누군가 내 지인이 응원을 해주거나 공감했던 그런 기억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지금 힘들어하는 누군가에게 공감을 하거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어서 근우님이 올려주신 사연인데요. 이런 때는 술 한잔하며 답답한 마음을 풀면 좀 나아질 때도 있습니다. 말하지 못하고 마음에 쌓아둬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라고 글 남겨주었습니다. 그렇죠. 술한 잔, 이야기 한 잔, 마음 한잔 나누면 결국 이제 술이라는 부분이 들어가서 우리가 알코올이 알딸딸하면 마음에 있는 이야기가 술술 더 술처럼 술술 더 나오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답답한 마음이 술술 풀리는 과정도 있겠고요. 꼭 술이 아니더라도 이야기 계속 나누고 있는 것처럼 그런 때 내가 함께 이야기 마음을 터울 수 있는 벗을 만나서 이야기하거나 아니면 문자로 지금 내 마음을 보내거나 아니면 설령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고 해도 그냥 같이 함께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힘이 되고 의지가 될것 같습니다. 노래 듣고 갈게요. 유승우, 걸을까?

유승우 걸을까 듣고 오셨습니다. 라디오 책갈피 지난주 방송 117회 방송 전주 FM 너튜브에 올려주신 청취자 사연과 댓글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종부님이 올려주신 글인데요. 오늘도 잠시 쉬었다가 갑니다. 방송 듣는 시간이 휴식입니다. 오늘 이야기도 잘 들었습니다. 라고 글 남겨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좋은데요? 라디오 책갈피가 어떻게 보면 표방하고 있는 바라는 그런 말씀이네요. 휴식, 마음의 휴가 될수 있는 그런 시간, 여유를 잠시 찾을 수 있는 시간, 무언가 이야기 나누고 싶을 때, 누군가 이야기 나누고 싶을 때, 누구성 아시죠? 네, 그런 시간 이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상기님이 남겨주신 글입니다. 날이 많이 더워졌습니다. 건강 유의하세요. 라고 올려주셨네요. 요 며칠이요, 비가 오락가락, 오다가 말다가, 하네요. 네. 봄이 지나고 여름이 이제 다가오고 있는 그 중간 틈에 내리는 비인 것 같아요. 날이 비올 때는 잠깐 기온이 내려갔다가 비가 그치면 또 많이 더워지잖아요. 이렇게 하다가 이제 봄도 거의 다 갔습니다. 여름을 맞이하게 되네요. 청취자분들 모두 건강한 여름 준비하고 맞이하시길 기대할게요. 이어서 선부님이 올려주신 글입니다. 저도 기분이 가라앉을 때가 있곤 하는데요. 결국은 이것도 본인이 해결해야 하는 것이더라고요. 그리고 상당수는 해결 방안까지도 알고 있을 때도 많았습니다. 라고 글 남겨주셨네요. 그렇죠. 저의 경우도 그래요. 뭔가 우울하거나 기분이 가라앉을 때, 지난주, 그리고 오늘 이야기 나눈 것 중에서는, 이유 없이 내가 왜 그럴까 하는 생각이 드는 때도 있지만, 분명히 이유가 없진 않아요. 뭔가 내가 이유가 있는데 그것을 모른 채 하고 지나거나 아니면 특별히 뭔가의 원인, 이유, 요인을 딱 꼬집듯이 발견하지는 못하지만 내가 못 느낄 만큼 그게 내 머리와 마음에 순간순간순간 살면서 일상에서 조금씩 묻어져 있는 뭔가 젖어들듯이 스며들듯이 그런 것 때문에 이유는 없는데 내가 전반적으로 다운되는 기분이 들 때가 있죠. 그래서 그런 때는 기분 전환도 분명히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좀더 음악을 많이 듣는다거나 내가 좋아하는 음악을, 그리고 일단 걷는 게 기분 전환에는 최고죠. 길을 좀더 걷는다거나, 그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물론 큰 이유가 있는 그런 우울함도 있어요. 내가 사랑하는 누군가가 많이 지금 아파하거나, 마음으로 아파하거나, 건강적으로 몸이 좀 아파하거나, 그럴 때도 있고요. 그리고 갑자기 뭐 경제적인 부분이거나 일적인 부분으로 내가 당장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거에서 오는 우울함과 답답한 부분도 있죠. 이건 바로 내가 기분 전환만으로 뭔가 결과가 방향이 달라지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기운을 내야지 이런 부분들을 이겨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때로는 내가 이렇게 우울할 때는 뭐 혼자서 이것을 푸는 방법도 한번 찾아보는 부분이 필요하고요. 너무 나만 이렇게 자꾸 쌓아두고 답답해 하면 이게 정말 고립되듯이 될 수가 있거든요. 옆에 벗에 누군가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사람에게 꼭 내가 요즘 우울하다라는 말이 아니더라도 다른 일상적인 말을 하다 보면 앞에 내용처럼 술 한잔, 차 한잔 해도 좋고요. 그렇다 보면 꼭 내가 어떤 이유가 있다, 지금 우울하다 이런 말을 하지 않아도 다른 일상적인 대화를 하다 보면 그 안에서만 갇혀 있는 것보다는 또 다른 방향으로, 지나고 보니 이 우울함이나 이 상황은 내가 이렇게 견디거나 뭔가 해결해 갈수 있겠구나 하고 새롭게 아이디어가 떠오르기도 하잖아요. 네. 그런 부분도 필요합니다. 이어서 한빈님이 남겨주신 글입니다. 봄비가 내리고 나니 지금 피고 있는 꽃이 더 싱싱하게 피어나요. 꽃을 보니 봄인가 싶다가도 날이 더우니 여름인가 싶다가도 여름이 더 더워지지 않고 지금만 같아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곧 무더운 여름 준비를 해야겠네요. 라고 글 남겨주셨습니다. 요즘 날씨 30도를 막 웃돌죠. 평년 기온보다 조금 더 높다고 하는데 이 상태에서 습하기만 하면 여름이에요. 지금 그나마 더워도 습하지 않기 때문에 실내에 있거나 그늘에 있으면 좀 선선해지죠. 그래도 이제 뭐 일상에서 저희가 오늘 그리고 지난 시간에 이야기 나누는 것처럼 어쩔 수 없이 내가 맞이하는 기분 좋은 일만 있을 순 없겠죠. 기분하고 맞지 않는 좀 우울할 수 있는 일이 오는 것처럼 여름도 그 습함이
어쩔 수 없이 오게 됩니다. 그렇다고 마음이 우울한 것처럼 습하게 쭉 여름 동안 젖어 있으면 안 되잖아요. 여름을 내가 즐길 수 있는 또그 방법도 함께 만들어 가 보자고요. 나르샤칼피에서도 여름이 시작되면 좀더 밝은 음악, 좀 신나는 음악, 여름을 더위를 날려버릴 수 있는 음악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민영님이 이어서 남겨주셨는데요. 저도 그래요 하면서 하트 남겨주셨어요. 아, 네. 지인과 주고받은 문자와 똑같네요. 지인이 요즘 우울합니다 라고 한 문장에 한 줄의 문자를 보냈을 때 저도 요즘 그래요 라고 보냈잖아요. 민영님도 저도 그래요. 이 하나의 글에 우리가 나누고 있는 내용에 그리고 지난주 사연에 대한 공감과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루시님이 이어서 글 올려주셨어요. 일상이 그리울 때는 누군가 이야기 나누고 싶을 때는 이라는 로고송이 생각났어요. 나도 그래요 라는 공감이요. 누군가의 공감이 필요한 거였네요. 하면서 활짝 웃는 이모티콘이요. 맞습니다. 네. 오늘, 비슷하게 보통 라디오 책갈피가 방송을 하면서 한주 동안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 에피소드, 일상 이야기를 하고, 노래 들은 다음에 그 전주에 대한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잖아요. 이번 주 주제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지난주 내용이 우리가 뭔가 기분이 가라앉고 할때 응원의 메시지와 또 그와 더불어 공감과 동감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댓글이 다 공감이었어요. 공감을 말하는 글도 있고 아니면 이런 상황에 대한 공감을 적어주셨습니다. 앞서 노래 듣기 전에도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요. 이런 공감을 내가 누군가에게 할수 있다는 거는요. 저 역시 누구나 역시 그런 상황을 겪었고 겪어왔고 지금 겪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서로 힘든 사람끼리 의지도 해보자고요. 이어서 꽃사슴 세연님이 남겨주신 글입니다. 맞아요. 그 공감과 같은 자리 옆에 앉아 같은 곳을 바라보는 것. 울고 있을 때 가장 큰 위로는 함께 울어주는 거더라고요. 한참 울고 나면 뭔가 긍정적 희망도 생기는 건 자연스러운 것 같습니다. 라디오 책갈피가 그런 친구인 것 같아 참 좋아요. 몇달 전부터 신청하고 싶었던 곡 방탄소년단의 마이크 드롭 신청드립니다. 2026년 소중한 5월이 아직 일주일이나 남았어요 하면서 웃는 이모티콘 남겨주셨어요. 그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5월이 벌써 가고 있어요. 네. 제가 원래 겨울이라는 계절을 좋아하는데 점점 나이 먹으면서 아직도 겨울이 좋지만 봄이, 따뜻해지는 봄이 좋아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좋아하는 봄이 지나고 있네요. 물론 말은 이렇게 하지만 여름이 되면 처음에 아 덥다 하면서도 또그 여름에 젖어들게 되더라고요. 여름의 장점이 있죠. 일단 해가 기니까 일상이 길잖아요. 그래서 뭔가 더 활력 있게 열정적으로 할수 있고 또 밤에 가을에 하늘이 높고 별빛이 빛난다고 하는데요. 여름에 비가 오고 난 다음에 밤하늘 보면 하늘이 별이 정말 까만 하늘에 반짝반짝 빛납니다. 그래서 여름 덥다 덥다 지금 이렇게 걱정하는데 저는 막상 또 해마다 여름이 되면 가을이 올때또 가을에 그 단풍이나 낙엽도 기다려지면서 아 여름이 지났구나 하도 아쉽긴 하더라고요. 네. 이제 5월이 지나고 6월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6월에 공감을 더 많이 할수 있는 기분 좋은 일, 우울함에 공감하는 것도 있을 수 있지만, 기분 좋음이나 뭔가 밝음에 공감할 수 있는 일들이 많으시길 바래요. 지훈님이 올려주신 글이에요. 칸도님에게 문자를 보낸 그 분이 부럽기도 합니다. 기분이 가라앉을 때, 우울할 때, 누군가에게 긴 설명 없이 짧은 문자를 보낼 사람이 있다는 것은 행복한 것입니다. 라고 글 남겨주셨어요. 맞습니다. 지훈님이 그 저에게 문자를 보낸 그 분이 부럽다고 해 주셨어요. 지훈님도 있으세요? 있으실 거예요, 분명히. 있으신 거죠? 네. 기분이 가라앉을 때, 우울할 때, 누군가가 긴 설명 없이 짧은 문자를 보낼 사람이 있다는 것은 행복한 것이다, 라고 말씀 주셨는데, 그러면서 저에게, 요즘 우울해요, 라는 그분,
부럽다고 해주셨어요. 한편으로는 지훈님의 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저도 우울하거나 기분이 가라앉을 때 매번 누군가에게 이런 부분을 티를 내는. 네, 몇 자로 이 마음을. 근데 실은 누군가에게 긴 글이 아니라, 아, 요즘 기운이 없어요, 우울해요, 라는 문자를 보내면서 제 경우를 생각해 보면 그한 문장에, 한 단어에 말을 하거나 문자를 보내면서 뭔가 그 사람의 답이 있건 없건 보내는 것 자체만으로도 제가 뭔가 위안이 되더라고요. 물론 그분이 답을 안 보내면 왜안 보낼까 하고 기다리시기도 하고 합니다. 근데 이런 때 보통 일부러 안 보내는 분은 없을 거예요. 좀 이제 바로 확인을 못하거나 해서 문자를 보내주시기도 하겠죠. 이렇게 내가 누군가에게 보낼 사람이 있다는 것도 참 행복한 일인데, 누군가가 힘이 들고 어려울 때 나를 떠올려서 이렇게 문자를 준다는 것도 참 행복한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연님이 신청해 주신 노래는 오늘 책갈피 마지막 곡으로 들을 수 있도록 하고요. 노래 하나 듣고 올게요. 이진아가 부릅니다. 공항 가는 길.

오늘 라디오 젓갈피는요, 자주 가던 화장품 가게의 유리문에 폐업문구가 적힌 종이를 보면서 그 이야기로 시작했습니다. 그 화장품 가게 앞에 붙어있던 폐업이라는 두 글자가요, 생각보다 오래 마음에 남았어요. 자주 들르던 곳이었고 익숙하게 인사하던 분들이 있었고 별일 없이 오가던 내 시간이 쌓인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무언가 화장품을 사러 갈 때에도 그 가게를 들렸지만 그 가게에 무언가를 사러 가지 않을 때도 그 근처를 지나면 한 번씩 이렇게 바라보게 되죠. 친숙함이고 익숙함이죠. 그만큼 내 시간이 함께 담겨있는 공간이기도 하고요. 그러다가 유리문 사이로 그 가게에 있는 직원분과 눈을 마주치면 활짝 웃거나 아니면 웃으면서 손을 서로에게 막 흔들기도 합니다. 그 기억이 있었던 그런 시간이 쌓였던 곳인데 폐업을 이제 했네요. 사실 특별한 관계는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도요, 단골이라는 말 안에는 물건을 사고 파는 것 이상의 작은 친밀감이 들어 있습니다. 언제든 다시 갈 수 있을 것 같았던 장소가 사라지고 나서야 그곳이 내 일상의 한 조각이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처음에는 말없이 문을 닫은 것이 서운했고요. 마지막 인사라도 해주었으면 좋았겠다는 마음도 들었고요. 그런데 생각해보니까요, 그 가게도 어쩌면 조용히 끝을 준비하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폐업이라는 건요, 누군가에게는 단순한 종료가 아니라 오래 버텨온 시간의 마지막일 수도 있으니까 말입니다. 일상에서 시간을 지나다 보면요, 늘 다음에, 넥스트, 다음에 또 가면 되지 라고 생각하지만요, 살다 보면 그 다음이 갑자기 사라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익숙한 공간과 익숙한 사람에게 조금 더 마음을 표현해야겠다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혹시 문득 사라져버린 단골 가게가 있으신가요? 이제는 없어졌지만 그 앞을 지나면 아직도 떠오르는 장소가 있으실까요? 그곳에는 아마 물건보다 더 많은 시간과 기억이 남아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책갈피 마무리 곡으로는요, 방탄소년단의 마이크 드롭 준비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주파수 FM 93.5MHz, 전주 공동체 라디오 전주 FM, 라디오 책갈피의 이칸도였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5월 27일 오늘은 놀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아, 거짓말 같은 비 소식이 5월 마지막을 너무 수놓았네요. 믿고 사는 세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5월 마지막 수요일 오늘은 놀자

네, 가슴을 활짝 펴고 가보기 왜 이래로 오늘은 놀자 문을 열었습니다. 아, 5월 어제 이틀 정도 비 소식이 있었는데 내리라는 비는 안 내리고 불볕도 이만 내리고 있네요. 아, 오늘 오후에도 비 소식은 잡혔는데 비가 올지 않을지는 모르겠어요. 정말 왜 이런지 모르겠습니다. 스페이스 A 배신의 계절 그리고 손상미 헤라의 질투

스페이스A, 배신의 계절, 손상미, 헤라이즈2 두곡 듣고 왔습니다. 요즘 개곡이나 참 사람들 많이 밖으로 나가셨죠? 연휴도 있었고요. 지금 뭐 아마 깜짝 놀라게 전국 방방곡곡, 계곡, 작은 골목까지 지금 뭐 대놓고 노래가 이렇게 많이 나오는 시절이 지금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제 선거송이지만 아, 여기저기 노래들 나오는데, 아는 노래, 모르는 노래, 익숙한 노래, 너무 많이 나오는데, 흥겹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소음 공연하고 느끼시는 분도 있겠지만, 단시간, 선거 기간 동안에 본인을 알리려고 노력하시는 분들의, 뭐 어떻게 보면 소망 같은 거니까, 이 시기에 즐겁게, 흥겹게도 들어주면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뭐, 완주군 쪽에, 금요일인가 토요일 이렇게 쭉, 갈 일이 있어서 갔는데 계곡에 조용히 앉아 있다가 너무나 익숙한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나는 그 후보를 알지는 못하지만 제주에서 선거성 녹음을 하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그 익숙한 목소리 들으니까 기분은 좋더라고요. 오랫동안 우리 곁에 있다는 거 너무나 소중한 것 같습니다. 아이돌이라는 개념이 나온 지가 벌써 20년, 30년 가까이 되나요? 했는데. 아직까지. 예전에 이런 말이 있었어요. 7년이라는, 예에서 7년 정도 지나면 계약 기간이 끝났을 때그 아이돌이 해체되고, 뭐 해서. 근데 그 시기를 넘어서 지금까지, 우리 곁에 있는 대단한 분들이 많죠? 내년인가요? 우리 동네, 예, 자랑스러운, 딸이, 전주의 딸이 있는 그룹. 소녀시대, 지. 듣고 오겠습니다. 아하. Listen, boy.

네, 소녀시대 지 듣고 왔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때 보면 오래 준비를 하신 분들에 대한 이야기에 대해서 그 시간만큼은 우리가 좀 존중을 해줘야 할까 싶습니다. 최근에 드는 생각 중에 우리가 다른 생각이 너무 우리는 다른 거야라는 게 우리가 저기 우린 다문화 사회가 들어오면서 그리고 뭐 갈등이 세대 갈등이 좀 많았던 시기를 거치면서 다름을 서로 인정하자라는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하고 살았잖아요. 그래서 생각이 다른 것을 서로 인정해주고 살자 해서 그걸 인정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틀린 거에 대한 이야기를 못하는 게좀 많이 된것 같습니다. 다른 것과 틀린 거는 차이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틀린 것도 너와 나는 다르니까 그 다른 생각이니까 존중을 해주자. 물론 인정을 합니다. 근데 틀린 것은 틀렸다고 말을 해야죠. 근데 그 틀린 것을 내가 틀릴 수도 있고 나랑 이야기하는 상대방이 틀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야기를 하다가 토론이라는 거잖아요. 이야기를 하다가 내가 틀리면 내가 틀림을 인정을 하고 다른 사람이 틀렸으면 그도 인정을 하고 그래 서로 좋은 방향으로 나는 게 옳은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다른 것과 틀린 건 정말 차이가 많은 거죠. 요즘 많이 드는 생각입니다. 틀린 건 틀리다고 말해야 된다고. 저희가 우리가 옛날에 그런 농담 많이 했잖아요. 홍길동도 아닌데 아버지를 아버지로 부르지 못하고 틀린 건 틀린 거죠. 그리고 내가 틀렸다는 것도 가정하에 남을 틀렸다고 말을 하면 그 이유를 대야죠. 이러이러해서 당신 생각이 좀 틀린 것 같습니다. 근데 내 말이 틀렸으면 내가 틀렸다고 인정을 해야 하면 되는 거잖아요. 깔끔하죠. 그녀가 나를 보내 브라운 아이즈 모토와 옹주 나는 내게 비타민 같아.

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자꾸만 네가 생각나잖아. 차가운 바람이 부는데도

0: 좋아하니까.
1: 네, 머트와 용주의 너는 내게 비타민 같아. 그 전에 들으셨던 노래는 브라운 아이즈의 그녀가 나를 보내였습니다. 노래 한 곡 더 듣고 오겠습니다. 소수빈, 소희, 좋다.

FM93.5MHz 전주 공동체 라디오입니다. 지금 듣고 계신 프로그램은 오늘은 놀자입니다.

막스의 팀버 트럼펫의 파리티 위다이. 신나는 노래 좀 가볼까요? 아, 이 가수 이름 너 처럼 파리모 그래. 아, 텅고방 엔다바네 쌈사라. 내일 아파다도 예 스테이 잇 라이트.

Stayed It Light, 내리 파타도. 그 전에 들었던 노래는 둥그밤 앤 나반의 쌈싸라 했습니다. 버벌진트 목소리 듣고 올까요? 권정열이 피처링했습니다. 굿모닝.

0: 매일 노래처럼 내가 촌스럽고 어설프게 털어놨잖아 고백 분명히 기억나 네 얼굴에
1: 붉은 꽃이 활짝 피었던 것
0: 조명 때문에 한

아, 버버지트 피처링 권정열의 10cm죠? 굿모닝 듣고 왔습니다. 문자라는 게 그전에는 좀 의미 없고 너무 이게 뭐야 문자로 뭘 이렇게 보낸다는 게 좀 딱딱하고 그랬는데 요즘 이제 저희들이 주로 보내는 게 좀 바뀐 것 같아요. 문자에서도 고심한 흔적이 보인다고 그래요. 이모티콘 사용도 많이 하고 그에 대해서도 좀 판단을 하는 경우도 있고 너무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너무 이제 나이가 많은 세대가 이모티콘을 너무 만발하면 좀 가벼워 보인다는 느낌도 있고 시절이 변하면서 뭐 굳이 목소리로 표현하지 않는 것도 글로 표현하는 시대다 되다 보니 이 글에 전혀 문자에 그게 의미를 담을 수 있는 방법을 서로 노력하고 그게 이제 우리 눈에도 보이고 익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스탠딩 에그 오래된 노래 서지원 또 다른 시작.

네, 스탠딩 에그 오래된 노래 서지원의 또 다른 시작 듣고 왔습니다. 한 곡 더 듣고 올까요? 슈프림 팀 영준의 그땐 그땐 그땐.

슈프림 팀 영준의 그땐 듣고 왔습니다. 오늘은 놀자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5월 27일 5월 마지막 방송이네요. 아, 시간이 이렇게 빠르다니. 저희 저 이벤트 댓글 이벤트 있는 거 아시죠? 저희가 조금 저희 방송 그 전개상 차고가 있어서 저희 당첨자 발표가 조금 늦어진 점 양해 말씀 부탁드리고요. 6월에 새로운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남은 시간 행복하시고요. 아이리스의 It's Me 들으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오우였습니다.

0: Hey, just say I'm your fave.
1: 민주주의 꽃이 피었습니다. 동네방네 투표하러 갑시다.
2: 5월 29일, 30일 사전투표, 6월 3일 본투표. 언제든 좋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로 우리 지역의 미래를 선택하세요. 6.3 지방선거, 우리의 소중한 권리이자 미래입니다.
3: 변화를 위한 도전인 전주, 내가 만드는 우리 동네 선거방송은 전주지역 시민사회와 공동체 미디어가 함께 만드는 주민참여형 공익선거방송입니다. 지난 3월 5일 출범한 우리 동네 선거방송 조직위원회는 전주시 12개 지방의회 선거구 가운데 완산구 나, 다, 마, 바 선거구와 덕진구 차, 카 선거구 등 6개 선거구를 선정해 후보자 토론회를 진행했습니다. 선정 기준은 유권자의 선택 다양성, 지역 현안 논의의 필요성, 마을 공동체 미디어 활동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지금부터 들으실 방송은 이 활동의 일환으로 제작된 전주시 지방의회 후보자 방송 연설입니다. 이번 방송 연설은 공직선거법 제72조에 따라 후보자가 자신의 정책과 공약을 유권자에게 알릴 수 있도록 전주 공동체 라디오가 제작을 지원했으며 해당 6개 선거구의 모든 후보자에게 동일하게 안내한 뒤 신청한 후보자를 대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또한 본 방송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후보자의 연설 내용을 별도로 편집하지 않고 방송합니다. 방송 내용은 후보자 개인의 견해이며 전주 공동체 라디오 및 우리 동네 선거방송 조직위원회의 공식 입장과는 무관합니다. 완산구 나 선거구 진보당 여민영 후보자 방송 연설입니다.
4: 존경하는 전주 시민 여러분, 중화산동, 완산동, 풍남동, 중앙동 주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진보당 전주 시의원 후보 여민영입니다. 주민 여러분, 전주시의회 과연 이대로 괜찮겠습니까? 고유가 고물가 시대 땀 흘려 일하는 사람들의 삶이 무척이나 어렵습니다. 기름값이 훌쩍 올라 주유하기가 겁이 납니다. 원자재값도 상승하여 소상공인 분들도 한숨만 내쉬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이 이렇게 휘청거리는데 이를 돌보아야 할 지역 정치는 과연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산불 시국에 시의원들이 외유성 연수를 떠나 논란이 되었습니다. 소상공인 예산을 시의원의 가족 지인 업체에 몰아주어 문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지방의회의 부패와 비리의 문제는 이제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것을 넘어서 정치에 대한 기대감을 아예 없애버리는 지경에 가다 있습니다. 독식과 관행, 구태정치가 낳은 결과물, 바로 지금의 전주시의회입니다. 이대로는 안 됩니다. 고여서 썩어버린 물을 이제는 깨끗한 새물로 바꿔주십시오. 30년 독식으로 일을 제대로 하지 않고 전주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던 시의회를 이제는 확 바꾸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진보당이 변화를 만들겠습니다. 지방의회를 바꾸는 일부터 시작해서 전주의 발전을 가져오겠습니다. 동네 구석구석 정치의 손길이 닿지 않고 있던 일들을 찾아내어 하나씩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주민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정치, 주민들의 불편을 나서서 해결하는 정치, 전국에서 민원 맛집으로 소문난 진보당이 제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동네, 활력 있고 살기 좋은 우리 동네를 만들겠습니다. 모든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가 보장되는 전주를 진보당이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주민 여러분, 이제는 바꿔주십시오. 변화를 바라는 마음으로 진보당의 의원을 시의회로 보내주십시오. 진보당 여민영의 손을 잡아주십시오. 우리 동네를 바꾸고 전주시 의회를 바꾸는 든든한 일꾼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완산구 다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이남숙 후보자 방송 연설입니다.
5: 안녕하십니까? 전주시 평화 1동, 평화 2동, 동사학동, 서사학동 시원 후보 이남숙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구석구석 꼼꼼하게 활짝 피어난 민들레처럼 주민 여러분 곁에서 함께한 동반자로서 이 자리에 있습니다. 저는 사회복지를 전공하고 아동 청소년 관련 일에 매진하면서 우리 동네의 어려움을 직접 눈으로 보았습니다. 경로당 어르신들의 한숨, 골목 상인들의 걱정, 아이들이 위험하게 오고 가는 통학길 등 주민들의 현실이 정책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답답함이 저를 의회로 이끌었습니다. 지난 8년 저는 본회의 출석률 100%를 지켰습니다. 성실과 신뢰로 맡기면 반드시 해내는 민들레 시의원, 그것이 제가 여러분께 드린 약속이었고 앞으로도 변함없는 제 다짐입니다. 이번에 제가 반드시 해내겠다고 약속드리는 일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아이 키우기 좋은 동네를 만들겠습니다. 남북권 청소년센터를 건립하고 돌봄 공간을 확대해서 아이들이 안전하고 해맑게 웃을 수 있는 동네를 만들겠습니다. 둘째, 어르신이 편안한 동네를 만들겠습니다. 반다비 수영장 체육센터를 인근에 반드시 완수하고 무장애 보행 환경을 만들어서 어르신과 장애인 누구나 불편 없이 걸을 수 있는 동네를 만들겠습니다. 셋째, 골목상권에 힘을 불어넣겠습니다. 평화일동 복합 커뮤니티센터 건립과 소상공인 지원 확대로 우리 동네에서 장사하시는 모든 분들의 실질적인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넷째, 깨끗하고 안전한 동네를 만들겠습니다. 여성 안심 기각기를 확대하고 CCTV와 조명을 늘려서 밤길이 두렵지 않은 동네를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미뤄져온 전주교도소 이전, 학산 치유의숲 조성까지 제가 이미 씨앗을 뿌려놓은 일들 제가 직접 마무리하겠습니다. 또한 당선 후에도 지역 내에 주민 적극성을 더욱 높이고 당 지역 조직을 통한 다중적 소통 채널을 유지하겠습니다. 저 이남숙은 높은 곳을 바라보는 사람이 아닙니다. 시장 골목에서, 경로당에서, 아이들 통학길 옆에서 여러분과 눈을 마주쳐온 사람입니다. 늘 낮은 곳에서 민들레처럼 뿌리 깊게 이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기호 1번 나 이남숙입니다. 한 번 더 밀어주십시오. 같이, 그리고 같이 정신으로 시작되는 일들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여러분, 이남숙입니다. 일라입니다. 감사합니다.
3: 완산구 마선거구 조국혁신당 이은경 후보자 방송 연설입니다.
6: 안녕하세요. 조국혁신당 기호 3번 삼천동 효자 1동 출마하게 된 이은경입니다. 이은경 정말 열심히 잘할 수 있습니다. 이유는 뭐냐고요? 우리 어르신 케어를 하고 있거든요. 질문과 서비스 바로바로 하겠습니다. 삼청동 막걸리 골목 왜 효자동에서 행사를 하냐고요? 저희 삼청동 주민들께서 조금만 양보해 주시면 저희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삼청동 막걸리 골목 정말로 활성 잘할 수 있고요. 두 번째, 우리 어르신들 운전면증 반납하면 20만원 문제가 아니라고요? 맞습니다. 이동권 보장하겠습니다. 택시 이용권, 시내버스 무료 이용권 제가 이은경 해내겠습니다. 우리 어르신 안전을 위해서 꼭 하겠습니다. 공중화장실 개선 정말 어렵습니다. 밀다가 많이 힘드셨죠? 손 끼셨죠? 안전 우선입니다. 밀다가 아니라 옆으로 미는 문 으로 제가 전면 교체하겠습니다. 우리 어르신, 아이들과 청소년, 엄마 한마음에 마음을 편안하게 할 수 있는 이은경 공중화장실 개선하겠습니다. 야간 주차장, 정말 직장 다니기 싫었다고요? 이유는 주차하기 힘들어서 제가 해내겠습니다. 주차할 수 있도록 제가 꼭 개선하겠습니다. 이은경 어떻게 할 거냐고요? 제가 사업장과 학교, 공공기관에다가 꼭 협약을 해서 제가 이은경 다시 해결하겠습니다. 삼천동과 효자 1동 주민 여러분, 이은경 어르신 케어하는 것처럼 정말로 바로바로 해결할 수 있는 이은경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3번 이은경 꼭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3: 완산구 바선거구 진보당 김금주 후보자 방송 연설입니다.
7: 존경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효자 2동, 3동, 4동 전주시의원 후보 기호 5번 진보당 김금주입니다. 전주시의회 이대로 괜찮습니까? 끊이지 않는 외유성 해외연수 논란, 시의원의 허위수당 챙기기, 주민 세금으로 자기 식구 챙기기 논란, 잘못을 했어도 제대로 된 징계 없는 제 식구 감싸기 논란까지, 시장도 민주당, 시의원도 민주당, 몽땅 민주당이기 때문입니다. 특정 정당이 오랜 시간 독점해온 자리에는 견제가 사라졌습니다. 견제 없는 권력은 반드시 고이고 고인 권력은 썩습니다. 전주 정치가 왜 여기까지 왔습니까? 시민들을 무서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견제 없는 권력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전주시의회도 다른 목소리가 필요합니다. 민주당을 제대로 견제하고 시민 편에서 감시하고 필요하면 협력하되 잘못에는 반드시 맞설 정치 세력, 끝까지 묻고 제대로 싸울 진보당 시의원이 필요합니다. 주민 세금을 자기 돈처럼 쓰는 정치 이제 끝내야 합니다. 잘못을 해도 징계를 미루는 현실, 오직 주민 편 진보당 김금주가 바꿔내겠습니다. 저 김금주는 오랜 시간 사회복지 현장에서 어려운 이웃들과 그리고 건설 현장에서 땀 흘려 일하는 건설 노동자, 배송 시간에 쫓겨 끼니조차도 챙기기 어려운 택배 노동자와 함께 땀과 눈물을 나누었습니다. 그 길에서 저는 정치는 거창한 것이 거창한 말이 아니라 사람들 곁에 서 있고 사람들의 삶을 바꾸는 것임을 배웠습니다. 강성희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주민들의 목소리가 정치가 되는 길을 만들어왔고 12.3 내란사태 앞에서는 탄핵집회 사회자로 민주주의 광장을 지켰습니다. 민주주의를 위해 평범한 사람들의 존엄한 삶을 위해 걸어왔던 그 길을 이제 효자동에서 이어가겠습니다. 가장 가까이에서 볼 수 있는 시의원, 어려움을 함께하는 시의원, 제대로 할 말하는 시의원, 이제 진보당 김금주가 해내겠습니다. 전주를 바꾸는 한 표, 그 시작을 기호 5번 진보당 김금주와 함께 만들어주십시오. 고맙습니다.
3: 완산구 바선거구 무소속 최영병 후보자 방송 연설입니다.
8: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효자 2동, 3동, 4동의 시의원에 출마하기에 대한 예비후보 최영병 후보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저 최영병은 지난 1998년에 사랑모아 사랑전달센터를 설립했습니다. 주된 사업으로 소년소녀 가장돕기, 결식아동 후원, 책 무료대여, 비인가시설 지원사업 등 지역사회에서 소외계층을 위해서 다양한 봉사를 8년여 동안 했습니다. 그 이후로 2006년 5.3.1을 시작으로 16년 만에 시의원에 입성을 했습니다. 재선에 이어 이번에 3선에 효자 2동 3동에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효자 2동 3동 4동 주민 여러분, 지난 재선 동안 지역 곳곳에 주민들과 소통하면서 발로 뛰는 의정활동을 펼쳤습니다. 마음에 드셨습니까? 저는 시의원은 생활정치라고 생각합니다. 구석구석 발로 뛰는 바로 그러한 의원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왔다고 자부합니다. 전주는 잘 아시겠지만 민주당 독점입니다. 전주시의회에는 31명이 민주당입니다. 다양성이 존재해야 됩니다. 이번 선거에서 효자 2동, 3동, 4동 주민 여러분들께서 발로 뛰는 무소속 채영병이도 선택해 주시어 지역 주민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채영병이는 사회복지학과 학사, 석사를 마쳤습니다. 석사 논문이 뇌성마비 장애인 직업 재활 실태와 취업 욕구의 연구입니다. 약자를 위해서 일했습니다. 전주시 의회에 입성한 이후 복지환경위원회에 있습니다. 이번 기회를 주시면 복지환경위원회에 들어가서 더 촘촘한 사회복지 정책을 펼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늘 초심 잃지 않는 의정활동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덕진구 차선거구 정의당 오현숙 후보자 방송 연설입니다.
9: 존경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우아 1동, 우아 2동, 호성동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시의원 후보 오현숙 인사드립니다. 저는 두 번의 전주시의원과 전북 특별자치 도의원으로 활동하면서 의원으로서 가장 큰 책무인 견제와 감시의 의무를 충실히 해왔습니다. 같은 당이 행정과 의원을 하고 있어 제대로 된 감시와 견제가 되지 않아 정치가 낙후되고 전주시가 낙후된다고 생각합니다. 저 오연숙 후보는 전주시민 여러분께 약속드리겠습니다. 첫째, 전주시 행정을 제대로 견인하겠습니다. 시의원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감시와 견제입니다. 저는 눈치 보지 않고 시민을 대신해 끝까지 묻겠습니다. 둘째, 전주시 재정의 파수꾼이 되겠습니다. 전주시 부채가 6천억 원이 넘어서고 있습니다. 낭비성 예산은 줄이고 시민의 세금이 꼭 필요한 곳에 쓰이도록 끝까지 감시하겠습니다. 셋째, 잊을만 하면 문제가 되는 의원들의 외유성 해외연수, 저는 가지 않겠습니다. 시민의 세금은 시민을 위해 쓰여야 합니다. 저 오연숙부터 실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우아 1동, 우아 2동, 호성동 주민 여러분, 전주의 관문인 우아 1동은 전주역 복합환승센터와 통합관광센터를 제대로 운영하고 천바중굴을 활성화해 사람이 모이고 상권이 살아나는 우아 1동으로 만들겠습니다. 우아 2동은 머물기 좋은 관광도시로 만들겠습니다. 호동골 지방정원과 아중호수를 연결해 찾아오는 관광벨트를 조성하고 공영주차장을 확충해 주민도 편하고 관광객도 머무는 우아 2동을 만들겠습니다. 호성동은 숲세권 프리미엄의 생태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저는 건지산 민간 특례 초고층 아파트 건설을 단호히 반대할 수 있는 의원입니다. 건지산과 덕진공원을 중심으로 국가도시공원을 추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우아 1동, 우아 2동, 호성동 주민 여러분, 경험이 다르면 결과도 다릅니다. 저 오연숙, 할 말은 하고 할 일은 반드시 하겠습니다. 전주시의 변화, 시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덕진구 카선거구 진보당 최한별 후보자 방송 연설입니다.
10: 안녕하세요. 송천 1동 에코시티를 밝게 비출 젊은 일꾼, 진보당 전주시의원 후보 최한별입니다. 색다른 정치, 많은 공감을 얻었던 진보당의 현수막 문구였습니다. 민주당 1세계 지방의회, 견제와 균형이 필요합니다. 이제는 바꿔주십시오. 각종 비위 의혹으로 얼룩진 의회가 아니라 선의의 경쟁으로 일하는 의회로 바뀌어야 합니다. 저 최한별이 의회로 들어가면 건강한 전주 정치가 시작됩니다. 저는 말로만 하는 정치 하지 않겠습니다. 발로 뛰며 주민들의 이야기를 경청할 젊고 유능한 일꾼이 필요합니다. 그동안 누구보다 뜨겁게 현장을 누벼왔습니다. 주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SRF 소각장 반대, 그리고 건지산 초고층 아파트 건립 저지를 위해 행동했습니다. 덕진공원 건지산에 국가도시공원 지정을 추진하고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살아갈 기후 환경을 지키겠습니다. 저 최한별은 약속합니다. 첫째, 건지산, 백석공원, 새변공원을 체계적으로 정비해 녹색 도시의 품격을 높이겠습니다. 둘째, 공원, 상가, 주택가 주변에 무단 투기되고 수거 지연되는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셋째, 청소년 어르신 100원 버스 도입, 버스 배차 확대, 공영주차장 확충으로 교통 불편을 해소하겠습니다. 넷째, 전주 맛배달을 전북 광역형 공공배달앱으로 전환하고 온누리 상품권 사용처 확대로 골목 경제를 살리겠습니다. 송천동과 에코시티의 생활 문화 환경을 업그레이드 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우리 동네 시의원 3명 중 1명은 진보당을 선택해 주십시오. 진보와 민주, 함께 가야 멀리 갈 수 있습니다. 전주의 변화를 최한별과 함께 만들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0: 변화를 위한 도전인 전주, 내가 만드는 우리 동네 선거방송은 전주 지역 시민사회와 공동체 미디어가 함께 만드는 주민 참여형 공익선거방송입니다. 지난 3월 5일 출범한 우리 동네 선거방송 조직위원회는 전주시 12개 지방의회 선거구 가운데 완산구 나, 다, 마, 바 선거구와 덕진구 차, 카 선거구 등 6개 선거구를 선정해 후보자 토론회를 진행했습니다. 선정 기준은 유권자의 선택 다양성, 지역 현안 논의의 필요성, 마을 공동체 미디어 활동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지금부터 들으실 방송은 이 활동의 일환으로 제작된 전주시 지방의회 후보자 방송 연설입니다. 이번 방송 연설은 공직선거법 제72조에 따라 후보자가 자신의 정책과 공약을 유권자에게 알릴 수 있도록 전주 공동체 라디오가 제작을 지원했으며 해당 6개 선거구의 모든 후보자에게 동일하게 안내한 뒤 신청한 후보자를 대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또한 본 방송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후보자의 연설 내용을 별도로 편집하지 않고 방송합니다. 방송 내용은 후보자 개인의 견해이며 전주 공동체 라디오 및 우리 동네 선거방송 조직위원회의 공식 입장과는 무관합니다. 완산구 나 선거구 진보당 여민영 후보자 방송 연설입니다.
1: 존경하는 전주 시민 여러분, 중화산동, 완산동, 풍남동, 중앙동 주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진보당 전주 시의원 후보 여민영입니다. 주민 여러분, 전주시의회 과연 이대로 괜찮겠습니까? 고유가 고물가 시대 땀 흘려 일하는 사람들의 삶이 무척이나 어렵습니다. 기름값이 훌쩍 올라 주유하기가 겁이 납니다. 원자재값도 상승하여 소상공인 분들도 한숨만 내쉬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이 이렇게 휘청거리는데 이를 돌보아야 할 지역 정치는 과연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산불시국의 시의원들이 외유성 연수를 떠나 논란이 되었습니다. 소상공인 예산을 시의원의 가족 지인 업체에 몰아주어 문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지방의회 부패와 비리의 문제는 이제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것을 넘어서 정치에 대한 기대감을 아예 없애버리는 지경에 가다 있습니다. 독식과 관행, 구태정치가 낳은 결과물, 바로 지금의 전주시의회입니다. 이대로는 안 됩니다. 고여서 썩어버린 물을 이제는 깨끗한 새물로 바꿔주십시오. 30년 독식으로 일을 제대로 하지 않고 전주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던 시의회를 이제는 확 바꾸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진보당이 변화를 만들겠습니다. 지방의회를 바꾸는 일부터 시작해서 전주의 발전을 가져오겠습니다. 동네 구석구석 정치의 손길이 닿지 않고 있던 일들을 찾아내어 하나씩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주민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정치, 주민들의 불편을 나서서 해결하는 정치, 전국에서 민원 맛집으로 소문난 진보당이 제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동네, 활력 있고 살기 좋은 우리 동네를 만들겠습니다. 모든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가 보장되는 전주를 진보당이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주민 여러분, 이제는 바꿔주십시오. 변화를 바라는 마음으로 진보당의 의원을 시의회로 보내주십시오. 진보당 여민영의 손을 잡아주십시오. 우리 동네를 바꾸고 전주시의회를 바꾸는 든든한 일꾼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완산구 다 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이남숙 후보자 방송 연설입니다.
2: 안녕하십니까? 전주시 평화 1동, 평화 2동, 동사학동, 서사학동 시원 후보 이남숙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구석구석 꼼꼼하게 활짝 피어난 민들레처럼 주민 여러분 곁에서 함께한 동반자로서 이 자리에 있습니다. 저는 사회복지를 전공하고 아동청소년 관련 일에 매진하면서 우리 동네의 어려움을 직접 눈으로 보았습니다. 경로당 어르신들의 한숨, 골목 상인들의 걱정, 아이들이 위험하게 오가는 통학길 등 주민들의 현실이 정책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답답함이 저를 의회로 이끌었습니다. 지난 8년 저는 본회의 출석률 100%를 지켰습니다. 성실과 신뢰로 맡기면 반드시 해내는 민들레 시의원, 그것이 제가 여러분께 드린 약속이었고 앞으로도 변함없는 제 다짐입니다. 이번에 제가 반드시 해내겠다고 약속드리는 일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아이 키우기 좋은 동네를 만들겠습니다. 남북권 청소년 센터를 건립하고 돌봄 공간을 확대해서 아이들이 안전하고 해맑게 웃을 수 있는 동네를 만들겠습니다. 둘째, 어르신이 편안한 동네를 만들겠습니다. 반다비 수영장 체육센터를 인근에 반드시 완수하고 무장애 보행 환경을 만들어서 어르신과 장애인 누구나 불편 없이 걸을 수 있는 동네를 만들겠습니다. 셋째, 골목상권에 힘을 불어넣겠습니다. 평화일동 복합 커뮤니티센터 건립과 소상공인 지원 확대로 우리 동네에서 장사하시는 모든 분들의 실질적인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넷째, 깨끗하고 안전한 동네를 만들겠습니다. 여성 안심 기각기를 확대하고 CCTV와 조명을 늘려서 밤길이 두렵지 않은 동네를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미뤄져온 전주교도소 이전, 학산 추예숲 조성까지 제가 이미 씨앗을 뿌려놓은 일들 제가 직접 마무리하겠습니다. 또한 당선 후에도 지역 내에 주민 접근성을 더욱 높이고 당 지역 조직을 통한 다중적 소통 채널을 유지하겠습니다. 저 이남숙은 높은 곳을 바라보는 사람이 아닙니다. 시장 골목에서, 경로당에서, 아이들 통학길 옆에서 여러분과 눈을 마주쳐온 사람입니다. 늘 낮은 곳에서 민들레처럼 뿌리 깊게 이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기호 1번 나 이남숙입니다. 한 번 더 밀어주십시오. 같이, 그리고 같이 정신으로 시작되는 일들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여러분, 이남숙입니다. 일라입니다. 감사합니다.
0: 완산구 마선거구 조국혁신당 이은경 후보자 방송 연설입니다.
3: 안녕하세요. 조국혁신당 기호 3번 삼천동 효자일동 출마하게 된 이은경입니다. 이은경 정말 열심히 잘할 수 있습니다. 이유는 뭐냐고요? 우리 어르신 케어를 하고 있거든요. 질문과 서비스 바로바로 하겠습니다. 삼청동 막걸리 골목 왜 효자동에서 행사를 하냐고요? 저희 삼청동 주민들께서 조금만 양보해 주시면 저희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삼청동 막걸리 골목 정말로 활성 잘할 수 있고요. 두 번째, 우리 어르신들 운전면증 반납하면 20만 원 문제가 아니라고요? 맞습니다. 이동권 보장하겠습니다. 택시 이용권, 시내버스 무료 이용권 제가 이은경 해내겠습니다. 우리 어르신 안전을 위해서 꼭 하겠습니다. 공중화장실 개선 정말 어렵습니다. 밀다가 많이 힘드셨죠? 손 끼셨죠? 안전 우선입니다. 밀다가 아니라 옆으로 미는 문으로 제가 전면 교체하겠습니다. 우리 어르신, 아이들과 청소년, 엄마 한 마음에 마음을 편안하게 할 수 있는 이은경 공중화장실 개선하겠습니다. 야간 주차장 정말 직장 다니기 싫었다고요? 이유는 주차하기 힘들어서 제가 해내겠습니다. 주차할 수 있도록 제가 꼭 개선하겠습니다. 이은경 어떻게 할 거냐고요? 제가 사업장과 학교 공공기관에다가 꼭 협약을 해서 제가 이은경 다시 해결하겠습니다. 삼천동과 효자일동 주민 여러분, 이은경 어르신 케어하는 것처럼 정말로 바로바로 해결할 수 있는 이은경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3번 이은경 꼭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0: 완산구 바선거구 진보당 김금주 후보자 방송 연설입니다.
4: 존경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효자 2동, 3동, 4동 전주시의원 후보 기호 5번 진보당 김금주입니다. 전주시의회 이대로 괜찮습니까? 끊이지 않는 외유성 해외연수 논란, 시의원의 허위수당 챙기기, 주민 세금으로 자기 식구 챙기기 논란, 잘못을 했어도 제대로 된 징계 없는 제 식구 감싸기 논란까지, 시장도 민주당, 시의원도 민주당, 몽땅 민주당이기 때문입니다. 특정 정당이 오랜 시간 독점해온 자리에는 견제가 사라졌습니다. 견제 없는 권력은 반드시 고이고 고인 권력은 썩습니다. 전주 정치가 왜 여기까지 왔습니까? 시민들을 무서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견제 없는 권력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전주시의회도 다른 목소리가 필요합니다. 민주당을 제대로 견제하고 시민 편에서 감시하고 필요하면 협력하되 잘못에는 반드시 맞설 정치 세력, 끝까지 묻고 제대로 싸울 진보당 시의원이 필요합니다. 주민 세금을 자기 돈처럼 쓰는 정치 이제 끝내야 합니다. 잘못을 해도 징계를 미루는 현실, 오직 주민 편 진보당 김금주가 바꿔내겠습니다. 저 김금주는 오랜 시간 사회복지 현장에서 어려운 이웃들과 그리고 건설 현장에서 땀 흘려 일하는 건설 노동자, 배송 시간에 쫓겨 끼니조차도 챙기기 어려운 택배 노동자와 함께 땀과 눈물을 나누었습니다. 그 길에서 저는 정치는 거창한 것이 거창한 말이 아니라 사람들 곁에 서 있고 사람들의 삶을 바꾸는 것임을 배웠습니다. 강성희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주민들의 목소리가 정치가 되는 길을 만들어왔고 12.3 내란 사태 앞에서는 탄핵 집회 사회자로 민주주의 광장을 지켰습니다. 민주주의를 위해 평범한 사람들의 존엄한 삶을 위해 걸어왔던 그 길을 이제 효자동에서 이어가겠습니다. 가장 가까이에서 볼 수 있는 시의원, 어려움을 함께하는 시의원, 제대로 할 말하는 시의원, 이제 진보당 김금주가 해내겠습니다. 전주를 바꾸는 한 표, 그 시작을 기호 5번 진보당 김금주와 함께 만들어주십시오. 고맙습니다.
0: 완산구 바선거구 무소속 최영병 후보자 방송 연설입니다.
5: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주 시민 여러분, 효자 2동, 3동, 4동의 시의원에 출마하기에 대한 예비 후보 최영병 후보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저 최영병은 지난 1998년에 사랑모아 사랑전달센터를 설립했습니다. 주된 사업으로 소년소녀 가장돕기, 결식아동 후원, 책 무료대여, 비인가 시설 지원사업 등 지역사회에서 소외계층을 위해서 다양한 봉사를 8년여 동안 했습니다. 그 이후로 2006년 5.3.1을 시작으로 16년 만에 시의원에 입성을 했습니다. 재선에 이어 이번에 3선에 효자 2동 3동에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효자 2동 3동 4동 주민 여러분, 지난 재선 동안 지역 곳곳에 주민들과 소통하면서 발로 뛰는 의정활동을 펼쳤습니다. 마음에 드셨습니까? 저는 시의원은 생활정치라고 생각합니다. 구석구석 발로 뛰는 바로 그러한 의원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왔다고 자부합니다. 전주는 잘 아시겠지만 민주당 독점입니다. 전주시의회에는 31명이 민주당입니다. 다양성이 존재해야 됩니다. 이번 선거에서 효자 2동, 3동, 4동 주민 여러분들께서 발로 뛰는 무소속 최영병이도 선택해 주시어 지역 주민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최영병이는 사회복지학과 학사, 석사를 마쳤습니다. 석사 논문이 뇌성마비, 장애인, 직업, 재활 실태와 취업 욕구의 연구입니다. 약자를 위해서 일했습니다. 전주시 의회에 입성한 이후 복지환경위원회에 있습니다. 이번 기회를 주시면 복지환경위원회에 들어가서 더 촘촘한 사회복지 정책을 펼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늘 초심 잃지 않는 의정활동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덕진구 차선거구 정의당 오현숙 후보자 방송 연설입니다.
6: 존경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우아 1동, 우아 2동, 호성동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시의원 후보 오현숙 인사드립니다. 저는 두 번의 전주시의원과 전북특별자치도의원으로 활동하면서 의원으로서 가장 큰 책무인 견제와 감시의 의무를 충실히 해왔습니다. 같은 당이 행정과 의원을 하고 있어 제대로 된 감시와 견제가 되지 않아 정치가 낙후되고 전주시가 낙후된다고 생각합니다. 저 오연숙 후보는 전주시민 여러분께 약속드리겠습니다. 첫째, 전주시 행정을 제대로 견인하겠습니다. 시원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감시와 견제입니다. 저는 눈치 보지 않고 시민을 대신해 끝까지 묻겠습니다.

0: 구경하는 우아일동, 우아이동, 호성동 주민 여러분. 전주의 관문인 우아일동은 전주역 복합환승센터와 통합관광센터를 제대로 운영하고 천바중굴을 활성화해 사람이 모이고 상권이 살아나는 우아일동으로 만들겠습니다. 우아이동은 머물기 좋은 관광도시로 만들겠습니다. 호동골 지방정원과 아중호수를 연결해 찾아오는 관광벨트를 조성하고 공영주차장을 확충해 주민도 편하고 관광객도 머무는 우아이동을 만들겠습니다. 호성동은 숲세권 프리미엄의 생태도시로 만들겠습니다. 저는 건지산 민간 특례 초고층 아파트 건설을 단호히 반대할 수 있는 의원입니다. 건지산과 덕진공원을 중심으로 국가도시공원을 추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우아일동, 우아이동, 호성동 주민 여러분, 경험이 다르면 결과도 다릅니다. 저 오연숙, 할 말은 하고 할 일은 반드시 하겠습니다. 전주시의 변화, 시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덕진구 카 선거구 진보당 최한별 후보자 방송 연설입니다.
2: 안녕하세요. 송천일동 에코시티를 밝게 비출 젊은 일꾼, 진보당 전주시의원 후보 최한별입니다. 색다른 정치, 많은 공감을 얻었던 진보당의 현수막 문구였습니다. 민주당 일색의 지방의회, 견제와 균형이 필요합니다. 이제는 바꿔주십시오. 각종 비위 의혹으로 얼룩진 의회가 아니라 선의의 경쟁으로 일하는 의회로 바뀌어야 합니다. 저 최한별이 의회로 들어가면 건강한 전주 정치가 시작됩니다. 저는 말로만 하는 정치 하지 않겠습니다. 발로 뛰며 주민들의 이야기를 경청할 젊고 유능한 일꾼이 필요합니다. 그동안 누구보다 뜨겁게 현장을 누벼왔습니다. 주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SRF 소각장 반대, 그리고 건지산 초고층 아파트 건립 저지를 위해 행동했습니다. 덕진공원 건지산에 국가도시공원 지정을 추진하고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살아갈 기후 환경을 지키겠습니다. 저 최한별은 약속합니다. 첫째, 건지산, 백석공원, 새벽공원을 체계적으로 정비해 녹색 도시의 품격을 높이겠습니다. 둘째, 공원, 상가, 주택가 주변에 무단 투기되고 수거 지연되는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셋째, 청소년 어르신 100원 버스 도입, 버스 배차 확대, 공영주차장 확충으로 교통 불편을 해소하겠습니다. 넷째, 전주 맛배달을 전북 광역형 공공배달앱으로 전환하고 온누리 상품권 사용처 확대로 골목 경제를 살리겠습니다. 송천동과 에코시티의 생활 문화 환경을 업그레이드 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우리 동네 시의원 3명 중 1명은 진보당을 선택해 주십시오. 진보와 민주, 함께 가야 멀리 갈 수 있습니다. 전주의 변화를 최한별과 함께 만들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3: 전주 시민이 마음 쓰는 법. 언제나 문이 열려 있어요. 누구든지 찾아오세요. 오늘은 할머니가 만들어주신 피자를 맛있게 먹었어요. 정말 보고 싶었던 책도 선물 받았어요. 전주에는 아낌없이 마음을 나누는 사람들이 삽니다. 함께해요. 전주시 함께 먹지.
4: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5: 제가 들어드릴게요.
6: 여기 앉으세요.
4: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군.

0: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1: 6월 3일
2: 6월 3일
3: 6월 3일
4: 6월 3일
5: 6월 3일 전주가 바뀌는 시간 6월 3일

DSB 메아리.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DSB 회원들이 활동하는 방송을 들으시겠습니다.

0: 그런 땅에서 라일락을 키운 잔인한 4월이 지나고 계절의 여왕 5월입니다. 머지않아 신호구 계절 6월을 맞이하겠죠. 계절 시간은 다시 돌아오지만 우리의 시간은 점점 사라져갑니다. 창문을 열고 싱그러운 햇빛 바라보면서 오늘도 즐거운 마음으로 음악여행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DSB 방송국에서 제작한 김정식의 처음처럼을 전주 공동체 라디오 FM 93.5MHz를 통해 청취하고 계십니다. 노래 한 곡 들려드리겠습니다. 임태경의 아 목동아.
1: 어, 데니 보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신가요? 하던 일을 멈추고 창문을 열고 시원한 바람 속에서 음악 한곡 들어보면 어떨까요? 오늘 하루도 잘 보내고 있다는 안심과 함께 따스한 햇볕 속에 음악 한 곡의 즐거움은 우리의 고민을 조용히 녹여줄 것입니다. 노래 한곡 들려드리겠습니다. 유익종의 그저 바라볼 수만 있어도.

며칠 전 한의원에 들려 침을 맞고 있는데 원장님이 어느 할머니에게 말했어요. 남의 쟁반 위에서 놀지 말고 째를 내면서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살지 말고 본연의 자세에서 자신의 삶을 살라고. 세상은 빨간 안경을 쓰면 빨갛게 보이고 파란 안경을 쓰면 파랗게 보이죠. 오늘은 어떤 색으로 세상이 보이시나요? 아무 욕심 없이 텅빈 마음으로 느끼고 바라본다면 투명하고 맑은 자신의 본성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노래 한곡 들려드리겠습니다. 김현숙의 그날.

시간의 흐름 속에서 오늘은 꿈 같은 선물입니다. 어제와 비슷한 풍경이지만 오늘을 미리 살아본 사람은 없습니다. 전에도 없고 앞으로도 없고 우리 생애 유일무이한 오늘입니다. 오늘을 같이만이 우리가 실재하고 점유하고 통제할 수 있고 우리 의지를 채울 수 있는 시 공간입니다. 오늘은 단순한 내일로 가는 통로가 아니고, 미래를 준비하는 수단도 아니고, 우리의 완결된 삶의 단위입니다. 어제보다는 오늘이 중요하고, 내일보다는 지금 이 시간이 중요하지요. 노래 한곡 들려드리겠습니다. 강신일의 봄날은 간다.

19 시절은 황혼 속에 슬퍼지라. 오늘도 안가슴 두드리며 뜬구름 흘러가는 신정녹길에 새가 날면 따라 웃고 새가 울면 따라 울던 얄궂은 그 노래에 봄날

불어오는 바람은 외롭고 떨어지는 낙엽은 슬프다고 했어요. 외로움과 슬픔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열심히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대한 목표보다는 생각하며 잘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죠. 다른 사람이 아닌 나에게 중요한 가치와 의미가 있는 삶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러분은 DSB 방송국에서 제작한 김정식의 처음처럼을 전주 공동체 라디오 FM 93.5MHz를 통해 청취하고 계십니다. 노래 한곡 들려드리겠습니다. 수아진의 파초.

지금 마음 편히 쉬고 계신가요?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숨가쁘게 달려왔을까요? 이룬 것도 많고 남은 세월 멋진 삶을 영위할 만큼 돈도 모아놨는데 왜 우리는 행복하지 않을까요? 멈추고 싶어도 멈출 수가 없어요. 지쳐 쉬고 싶어도 쉴 수가 없다면 잠시 하던 일을 멈추고 창문을 열고 파란 하늘을 한번 바라보세요. 노래 한곡 들려드리겠습니다. 이선희의 인연.

오늘 하루 어떻게 지내는가요? 따뜻한 차 한잔 마실 시간은 있었나요? 조금 여유를 가지고 빈자리를 채워보세요. 그리고 여유로운 삶을 꾸려보세요. 당신이 행복하다면 돈과 명예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지금까지 처음처럼이라는 주제로 DSB 방송국에서 제작한 방송을 전주 공동체 라디오 FM 93.5MHz를 통해 전해드렸습니다. 이 시간 프로듀서 양태서, 진행의 김정식이었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하세요. 노봉래 인사드립니다. 이 방송은 DSB 방송국에서 제작하고 전주 공동체 라디오 FM 93.5MHz에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중년 이후에 근육의 의미는 자기 관리를 상징하는 멋진 외모, 그 이상인 것이라고 합니다. 노년을 대비해서 재테크 못지않게 근육 테크도 중요하다고 하네요. 근육에 힘이 없으면 무엇보다 넘어지기 쉽고요. 거기에 골절상이라도 입으면 삶의 질이 현저하게 떨어지기 때문에 그때는 돈이 많아도 소용 없습니다. 평소에 저축하듯 근육을 키워야 한다네요. 하지만 욕심부려 과격하게 운동하는 것은 조금 생각해야겠지요. 꾸준히 성실히 반복하며 근육을 키워가야 될것 같습니다. 오늘은 흔하면서도 우리 몸에 아주 중요한 그러면서 오랜 역사를 함께한 음식으로 지금도 수많은 연구를 통해 효능들이 밝혀지고 있는 오이 준비했습니다. 음악 듣고 가겠습니다. 조영남의 고향의 푸른 잔디.

조영남의 고향의 푸른 잔디 들으셨습니다. 오이는 서아시아에서 3000년 전부터 재배되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동의보감에 따르면 오이는 이뇨 효과가 있고 장과 위를 이롭게 하고 소가를 그치게 하며 부종이 있을 때 오이 덩굴을 다려 먹으면 잘 낫는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오이는 성질이 차고 맛은 달며 독이 없으나 너무 많이 먹으면 한혈을 일으키기 쉽다고 합니다. 오이는 칼로리가 매우 낮고 거기에 포만감을 주어 다이어트의 대표 음식이며 소화기관 기능을 향상하고 화상이나 자외선의 노출이 많은 피부에 진정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오이즙은 땀띠 부위에 바르면 가라앉히는데 효과적이다라고 간단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연구를 통해 오이 효능들이 밝혀지고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우리 몸에 독소가 쌓이는 것이 위험한데요. 오이를 꾸준히 섭취하면 체내에 쌓인 독소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으며 건강 개선에 탁월한 효능을 얻을 수 있고 특히 무기력하고 피로감을 느낀다면 오이 섭취가 필요하다네요. 다시 음악 듣겠습니다. 최성수의 해후.

최성수의 해후 들으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이에 풍부히 들어있는 쿠그룹이 다시는 항종양성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데 체내에 발생된 암세포를 조기에 파괴할 수 있고요. 또 우이는 리그난, 아피제닌 등의 생체 활성 화합물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 성분들은 암 발병의 원인이 되는 활성 산소를 조절해 암 예방에 효과적이라고도 합니다. 특히 리그난 성분은 항생제와 병원균, 박테리아에 대한 방어 분자로 작용해서 종양을 억제하는데 긍정적인 효과까지 나타낼 수 있습니다. 오이 속에 풍부한 칼륨은 체내 나트륨 배출은 물론 노폐물과 중금속까지 흡착하여 배출하는 효능이 있으며 몸속에 노폐물과 중금속 등이 과다하게 쌓일 경우 피로가 유발되고 몸이 부으며 염증이 발생하게 되는데 오랫동안 방치하면 암 발생률을 높이기 때문에 평소 관리를 통해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겠지요? 다시 음악 듣겠습니다. 이선희의 한바탕 웃음으로.

이선희의 한바탕 웃음으로 들으셨습니다. 그런데 오이의 풍부한 칼륨은 인후작용을 촉진시켜 체내에 쌓였던 노폐물과 증금속을 배출해주면서 무기질과 비타민 A, B, C 등을 많이 가지고 있으며 우리 몸에 에너지를 제공하고 면역력을 높이는데 도움을 많이 주는 오이랍니다. 오이는 96%가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변비는 주로 장이 건조해서 생기는데 수분이 많은 오이를 섭취하면 변비를 해소해주고 신체 밸런스를 맞추어준다네요. 오이는 수용성 섬유질 펙틴과 무기질, 식이 섬유가 풍부한데 이 성분들은 장 기능을 원활하게 만들어 정체되어 있던 장을 활성화시켜주기 때문입니다. 오이는 열량이 매우 적어 체중 감량이 필요한 사람들이 다이어트 식품으로 선호하고 있습니다. 다시 음악 한곡 듣겠습니다. 산울림의 개구장이.

산울림의 개구장이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찬성질을 띤 채소로 체내의 열을 진정시켜 여드름을 예방해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아삭하고 시원한 맛 덕분에 반찬 또는 샐러드, 김치, 생채까지 다양하게 활용되는 오이. 그냥 수분 많은 채소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몸이 좋아하는 영양소가 많이 들어 있습니다. 오이는 실생활에서 쉽게 찾아 먹을 수 있는 채소로 보약만큼 좋은 효능을 지니고 있습니다. 오이는 세계적으로는 과일로 재배되고 있다고 하네요. 오이와 같이 많이 재배되는 작물로 토마토, 양배추, 양파에 이어 네 번째로 가장 많이 재배되는 채소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과채류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오이는 크게 피클용 오이, 생으로 먹는 오이로 나눕니다. 주로 우리나라에서는 생오이가 재배되고 있습니다. 평소 피로감이 자주 발생했다면 오늘부터 오이를 조금씩 섭취하시는 것은 어떨까요? 저는 오이를 모양 그대로 둥글게 썰어 소금에 약간 절여 씻어낸 후 사과 식초 1과 끓인 물 식혀서 5 비율로 섞어 이것은 개인 취향에 따라 5도 되고 10도 될수 있습니다. 냉장고에 두고 오이와 같이 섭취하고 있는데요. 갈증도 없고 나들이 할 때에도 조그만 병에 담아서 가지고 다니기도 합니다. 이 시간 끝곡으로 김광석의 그대 웃음소리 들으시면서 즐겁고 행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기술의 양태석 진행의 노봉리였습니다.

0: 이번 선거일에 바쁘다며?
1: 그래서 투표 못할 것 같아.
0: 그럴 땐 사전투표 하면 돼.
1: 사전투표? 언제 할 수 있어?
0: 선거일 전 5월 29일 30일에 미리 할 수 있고 주소지가 아니어도 전국 어디서나 가능해.
1: 어머 그래? 바빠도 참여가 가능하구나.
0: 그럼 미리 참여하면 바쁜 날에도 걱정 없어.
1: 그래. 투표날 딸내 가야 해서 마음이 편치 않았거든. 나도 투표해야겠다.
0: 미리 한 표 사전투표로 참여하세요.
2: 선거 상식 퀴즈 빠르게 갑니다. 6.3 지방선거 사전투표일은 언제죠?
3: 5월 29일 30일 이틀.
2: 몇 시부터 몇 시까지죠?
3: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2: 본투표는 언제?
3: 6월 3일.
2: 딩동댕. 선거 상식 퀴즈 만점입니다. 축하드립니다.
4: 사전투표 5월 29, 30일. 본투표 6월 3일.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로 우리 지역의 미래를 선택하세요. 6.3 지방선거.

있으신가요? 스쳐가는 소리가 아닌 또렷하게 당신을 바라보며 부르는 한 번의 순간. 우리는 그때 비로소 하나의 존재가 됩니다. 이름을 얻고 마음을 얻고 꽃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 한 잔의 온기, 시 한 줄의 떨림을 전하는 시간. 차를 읽으며 시를 마시며 김은미입니다. 오늘은 아재님의 중학생 시절 기억을 따라 김춘수 시인의 꽃을 함께 나눕니다.

꽃 김춘수.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는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

아재님은 중학교 사춘기 시절 한 가지 고민에 빠져 있었나 봅니다. 그 무렵 만난 김춘수 시인의 꽃. 이 시를 읽으며 호명이 존재를 규정한다는 깨달음을 얻었고 그 깨달음 앞에서 또 한참을 고민했다고 해요. 아마도 그 시가 마음속에 품고 있던 고민과 어딘가 맞닿아 있었나 봅니다. 사춘기를 격하게 보낸 건 아니었지만 그 시절 가장 깊이 빠져 있던 고민과 이 시에서 얻은 깨달음이 함께 머물렀기에 김춘수의 꽃은 시간이 지나도 잊히지 않고 지금까지 아재님의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그때 그 깨달음이 지금은 또 어떤 마음으로 남아 있기에 이 시가 이렇게 오래 아재님 곁에 머무는 것일까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의미 있는 존재가 되고 싶었지만 끝내 그 사람 안으로 들어가지 못한 마음을 담은 곡. 김춘수님이 시에서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라는 바람을 전하는 것처럼 이 노래 역시 누군가에게 진심으로 불려주고 싶었던 그 간절한 마음을 재즈 선율에 실어 전하고 있습니다. 아재님이 신청해 주신 조지 마이클의 Kissing a Fool 이었습니다. 김춘수 시인의 꽃은 존재란 무엇인가? 라는 묵직한 질문을 던지는 철학적인 시입니다. 이름을 모르는 길가의 풀은 그저 하나의 몸짓일 뿐이지만 이름을 부르는 순간 나에게 특별한 꽃이 되죠. 누군가의 가치는 나의 관심과 인식을 통해 비로소 완성된다는 의미인 거겠죠. 우리 모두는 누군가에게 발견되어 잊히지 않는 의미가 되고 싶어하는 외로운 존재들임을 고백하는 시 같습니다. 오늘의 시와 함께 하실 자는 백목단입니다. 그저 산과 들에 자라던 풀잎에 숨어있는 대추향, 초콜릿향을 사람들이 알아보고 이름을 붙여주면서 비로소 차가 되었습니다. 그저 하나의 몸짓이 꽃이 되는 순간처럼 푸릇푸릇 어린 풀을 그대로 말려 우려낸 백목단의 달콤한 향이 김춘수의 시 꽃과 꼭 닮았습니다.

오늘은 김춘수 시인의 시 꽃 그리고 아드님의 사춘기 시절 기억 한 조각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당신이 누군가의 이름을 불러줄 때 그 사람은 당신에게 꽃이 됩니다. 오늘 하루 당신 곁 누군가의 이름을 또렷하게 발음하며 마주보세요. 그것만으로도 두 사람은 서로에게 잊히지 않는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차를 읽으며 시를 마시면은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한 번쯤 깊이 마음에 남았던 시, 그리고 그 시에 담긴 당신의 이야기를 전해주시면 어울리는 홍차 한 잔과 함께 잠시 쉬어갈 자리 마련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은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영화 속에서 나를 찾아보다 마리아입니다. 영화 줄거리와 영화 감독 그리고 주연 배우를 이야기해보고 주부의 시점에서 영화의 주제를 나름대로 해석해보는 오늘의 영화는 죽기 전에 꼭 하고 싶은 것들 버킷 리스트입니다. 록 라이너 감독의 2007년 작품으로 까칠하고 오만한 사업가 에드워드 역할의 잭 니콜슨과 착실한 가장 카터 역의 모건 프리먼의 케미를 보여준 영화죠. 영화 줄거리는 가난하지만 한평생을 가족에게 헌신하며 살아온 자동차 정비사 카터는 어느 날 건강 정밀 검사를 받으러 병원에 입원합니다. 오래간만에 시간이 생긴 그는 입원실에서 대학생 시절 철학 교수가 말했던 죽기 전에 꼭 하고 싶은 것들 버킷 리스트를 만들어 봅니다. 그러나 오후 의사한테 시한부 1년도 채 남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듣자 그냥 종이 쪽지를 구겨서 버립니다. 한편 같은 병실을 쓰는 이 병원의 오너이자 재벌 사업가인 에드워드 역시 시한부를 진단받게 됩니다. 그는 카터의 구겨진 버킷리스트를 보며 자신이 비용 일체를 지원할 테니 모든 소망을 실현시켜보자고 카터를 설득하면서 본인의 버킷리스트를 추가하죠. 카터는 아내가 걱정할까봐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해보자고 동의합니다. 두 사람은 에드워드가 토마스라고 부르는 수행비서를 대동하고 첫 번째로 버킷리스트 스카이다이빙에 도전합니다. 카토는 진짜로 스카이다이빙 할 거냐며 엄살을 피우며 즐기지 못하지만 에드워드는 그런 그의 모습을 보면서 즐거워합니다. 두 번째 버킷리스트는 문신하기는 카토가 완강하게 거절하고 세 번째 버킷리스트 카레이싱이죠. 저도 한 번쯤은 타고 싶은 차 머스탱과 챌린저의 대결 카레이싱인데 이번에는 자동차 정비공인 카터가 에드워드를 완벽하게 압도하며 경주에서 이기죠. 두루 여행은 계속되어 아프리카 세렝게티에서 사자 사냥에 도전했는데 글쎄 에드워드가 엽총 한 발을 쏘고 나서 그 반동에 나가 떨어져 포기하고 그 다음에 피라미드를 보러 갑니다. 에드워드는 피라미드 위에서 보이는 경치가 장엄한 광경이 아니냐고 카터에게 묻고 이에 카터는 히말라야에 가기 전까지는 평가를 유보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죽어서 저승 가면 신의 첫 번째 질문이 인생의 행복을 찾았는가인데 에드워드 보고 물어보는데 에드워드는 행복을 찾았다고 답하자 이어 두 번째 질문 자신의 삶이 다른 일을 기쁘게 했는가 물어봅니다. 이에 쉽사리 답하지 못하던 에드워드는 이혼 후 딸이 엄마와 살겠다고 결정한 것을 말하며 사이가 마음에 안 들어 반대했더니 딸의 결혼식에 초청받지 못한 일 사이가 딸에게 폭행한 것을 알고 손을 봐줬는데 이로 인해 딸한테 의절을 당했다고 쓸쓸해합니다. 여섯 번째로 타지마할을 보러 갑니다. 일반 상식이 풍부한 카터는 샤잔이 죽은 아내를 위해 타지마할을 세웠다는 일화를 알려주며 두 사람은 본인들의 장례를 어떻게 치려야 할까 고민하죠. 에드워드는 죽어서 땅속에 묻히는 것은 자신이 폐소공포증이 있어서 안 되고 화장은 뜨거워서 무섭다고 드립을 칩니다. 카터는 화장한 후 재를 캔 깡통에 모아 경치 좋은 곳에 두는 게 좋을 거라고 합니다. 일곱 번째로 중국 만리장성에서 오토바이를 몰고 장엄한 광경을 보기 위해 티베트를 방문하지만
기상악화로 인해 빨라야 이듬해 봄이나 등반이 가능하다고 하며 히말라야에 오르는 것은 포기할 수밖에 없었죠. 그 후 여차 후 카터의 건강이 좋지 않아 집으로 가는 차 안에서 에드워드는 지나가는 경로가 다른 길임을 알아채고 토마스가 이미 어떤 집 앞에 차를 세우자 당황해합니다. 그곳은 에드워드 딸이 집이었고 카터가 그를 배려해 여기로 데려오게 했다는 것을 알고 마구마구 화를 냅니다. 에드워드는 곧 죽을 마당에 딸이 동정심으로 자신을 만나주는 것은 싫고 자기의 삶에 참견하지 말라고 하며 두루 버킷리스트를 찢어버리고 홀로 차를 몰고 가버립니다. 카터는 착잡한 마음을 안고 집으로 돌아가지만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모여 저녁을 먹고 에드워드는 자신의 펜트하우스에서 쓸쓸함을 느끼죠. 카터는 아내와 신혼 때의 감정으로 데이트하려고 아내가 화장하는 것을 기다리다 다시 발작을 일으켜 병원에 입원하게 되고 에드워드는 회의 도중 비서 토마스가 카터가 쓰러졌다는 전과를 가져옵니다. 수술하기 전 카터는 에드워드가 그리 즐겨 마시는 루악 커피가 수마트라 마을에서 생산되는데 그 숲 야생 고양이들이 커피 열매를 먹고 장에서 커피콩이 대변으로 배설돼 최종 수확된다는 재미있는 사실을 밝힙니다. 에드워드는 이를 알고 망연자실해하고 카터는 웃음을 참지 못합니다. 둘은 한바탕 신나게 웃고 그드 리스트에 있던 눈물 날 때까지 웃기를 이행하게 됩니다. 자동차로 돌아온 에드워드는 카터에게 받았던 편지를 읽습니다. 카터는 편지에서 지난번 헤어졌을 때 자신이 잘못했다고 사과하고 그 상황이 닥치면 같은 결정을 했을 거라고 합죠. 그는 아내에게서 자신이 여행하고 나서 좋은 남편으로 다시 돌아왔다고 한 말을 들으며 에드워드에게 신세 졌음이 고마웠고 이를 갚을 길이 없지만 대신 인생의 기쁨 딸을 찾아가라 조언해 줍니다. 에드워드는 카터의 장례식 추도 연설에 석 달 전만 해도 낯선 사람이었던 그와 보낸 석 달은 그의 인생에서 최고의 시간들이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낯선 사람들 도와주기를 버킷리스트에서 지우죠. 에드워드는 드디어 딸과 화해를 시도합니다. 딸은 그가 찾아온 것을 반갑게 받아들 뿐만 아니고 어린 손녀딸을 소개시켜주죠. 손녀에게 인사로 볼에 입맞춤을 한 뒤 에드워드는 버킷리스트에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에게 입맞추기를 지웁니다. 어느덧 시간이 지나고 또 지나고 에드워드 비서 토마스는 히말라야 정상에 올라 에드워드 요구리 담긴 커피캔을 카터의 요구리 담긴 커피캔 옆에 놓고 버킷리스트 마지막 항목인 진실로 장엄한 거 목격하기를 지운 후 그 리스트를 두 캔 사이에 끼워 넣습니다. 그리고 영화는 카터가 오버보이스로 에드워드가 산에 묻힌 것을 재미있게 생각할 것이라고 말하고 법을 위반하고 산 꼭대기에 묻혔기 때문이라고 말하며 영화는 끝이 납니다. 영화 감상평으로 가보실까요? 우리 모두는 가슴 속에 버킷리스트를 가지고 있지 않나요? 오늘은 우리들의 버킷리스트를 가슴 속에서 꺼내어 보았으면 합니다. 예전부터 이루고 싶은 것도 있고 현재 이루고 싶은 추가 리스트도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시한부 인생을 받았다면 어떡할까요? 살면서 단 한 번도 자신이 아플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앞만 보고 달려온 에드워드나 가족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 자신의 꿈을 포기하고 한평생을 일해온 카터에게나 시한부 반정은 충격적일 수밖에 없었죠. 그러나 그들은 오랜 절망에 잠겨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슬픔에 침체되어 병실에서 죽어가는 것보다 전에는 해보지 못했던 새로운 일들에 도전하며 인생의 마지막을 보내기로 선택하는데 돈 많은 에드워드도 함께할 친구 카터가 있었던 것이 행운이었죠. 저는 요즘에 주변 사람에게 죽기 전에 하고 싶은 것 버킷리스트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사람들의 버킷리스트는 다양해서 독일 생맥주 축제에서 생맥주 무한대로 마시기, 캐나다 로키 산맥 트레이킹하기, 연습하고 있는 악기로 연주해야 하기 등 다양한 버킷리스트가 듣는 사람마저 가슴이 설레이더라고요. 또 술 먹고 길바닥에 쓰러져 별 바라보기, 노랑 머리로 염색하기도 있습니다. 작은 도서관 만들기, 작은 정원 만들기, 일본 가서 서점과 미술관 순례하기,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아기와 뽀뽀하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모두 죽기 전에 하고 싶은 리스트 아니면 올해의 버킷리스트를 만드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버킷리스트는 공유를 해야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아참, 저의 올해 버킷리스트는 영화 보고 그 중에서 가장 마음에 남는 대사들을 모아 작은 전시회를 하고 싶은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루어질까요? 그리고 첫 번째 질문이었던 인생의 행복을 찾았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이상으로 영화 속에서 나를 찾다 마리아였습니다. 다음 영화 기대해 주시고 안녕히 계세요.

MC 스나이퍼 마법의 성으로 그대를 초대.

전주 시민이 마음 쓰는 법. 언제나 문이 열려 있어요. 누구든지 찾아오세요. 오늘은 할머니가 만들어주신 피자를 맛있게 먹었어요. 정말 보고 싶었던 책도 선물 받았어요. 전주에는 아낌없이 마음을 나누는 사람들이 삽니다. 함께해요. 전주시 함께 복지.

변화를 위한 도전인 전주, 내가 만드는 우리 동네 선거방송은 전주 지역 시민사회와 공동체 미디어가 함께 만드는 주민 참여형 공익선거방송입니다. 지난 3월 5일 출범한 우리 동네 선거방송 조직위원회는 전주시 12개 지방의회 선거구 가운데 완산구 나, 다, 마, 바 선거구와 덕진구 차, 카 선거구 등 6개 선거구를 선정해 후보자 토론회를 진행했습니다. 선정 기준은 유권자의 선택 다양성, 지역 현안 논의의 필요성, 마을 공동체 미디어 활동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지금부터 들으실 방송은 이 활동의 일환으로 제작된 전주시 지방의회 후보자 방송 연설입니다. 이번 방송 연설은 공직선거법 제72조에 따라 후보자가 자신의 정책과 공약을 유권자에게 알릴 수 있도록 전주 공동체 라디오가 제작을 지원했으며 해당 6개 선거구의 모든 후보자에게 동일하게 안내한 뒤 신청한 후보자를 대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또한 본 방송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후보자의 연설 내용을 별도로 편집하지 않고 방송합니다. 방송 내용은 후보자 개인의 견해이며 전주 공동체 라디오 및 우리 동네 선거방송 조직위원회의 공식 입장과는 무관합니다. 완산구 나선거

0: 구 진보당 여민영 후보자 방송 연설입니다.
1: 존경하는 전주 시민 여러분, 중화산동, 완산동, 풍남동, 중앙동 주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진보당 전주 시의원 후보 여민영입니다. 주민 여러분, 전주시의회 과연 이대로 괜찮겠습니까? 고유가 고물가 시대 땀 흘려 일하는 사람들의 삶이 무척이나 어렵습니다. 기름값이 훌쩍 올라 주유하기가 겁이 납니다. 원자재값도 상승하여 소상공인 분들도 한숨만 내쉬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이 이렇게 휘청거리는데 이를 돌보아야 할 지역 정치는 과연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산불시국의 시의원들이 외유성 연수를 떠나 논란이 되었습니다. 소상공인 예산을 시의원의 가족 지인 업체에 몰아주어 문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지방의회 부패와 비리의 문제는 이제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것을 넘어서 정치에 대한 기대감을 아예 없애버리는 지경에 가다 있습니다. 독식과 관행, 구태정치가 낳은 결과물, 바로 지금의 전주시의회입니다. 이대로는 안 됩니다. 고여서 썩어버린 물을 이제는 깨끗한 새물로 바꿔주십시오. 30년 독식으로 일을 제대로 하지 않고 전주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던 시의회를 이제는 확 바꾸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진보당이 변화를 만들겠습니다. 지방의회를 바꾸는 일부터 시작해서 전주의 발전을 가져오겠습니다. 동네 구석구석 정치의 손길이 닿지 않고 있던 일들을 찾아내어 하나씩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주민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정치, 주민들의 불편을 나서서 해결하는 정치, 전국에서 민원 맛집으로 소문난 진보당이 제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동네, 활력 있고 살기 좋은 우리 동네를 만들겠습니다. 모든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가 보장되는 전주를 진보당이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주민 여러분, 이제는 바꿔주십시오. 변화를 바라는 마음으로 진보당의 의원을 시의회로 보내주십시오. 진보당 여민영의 손을 잡아주십시오. 우리 동네를 바꾸고 전주시의회를 바꾸는 든든한 일꾼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완산구 다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이남숙 후보자 방송 연설입니다.
2: 안녕하십니까? 전주시 평화 1동, 평화 2동, 동사학동, 서사학동 시원 후보 이남숙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구석구석 꼼꼼하게 활짝 피어난 민들레처럼 주민 여러분 곁에서 함께한 동반자로서 이 자리에 있습니다. 저는 사회복지를 전공하고 아동 청소년 관련 일에 매진하면서 우리 동네의 어려움을 직접 눈으로 보았습니다. 경로당 어르신들의 한숨, 골목 상인들의 걱정, 아이들이 위험하게 오가는 통학길 등 주민들의 현실이 정책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답답함이 저를 의회로 이끌었습니다. 지난 8년 저는 본회의 출석률 100%를 지켰습니다. 성실과 신뢰로 맡기면 반드시 해내는 민들레 시의원, 그것이 제가 여러분께 드린 약속이었고 앞으로도 변함없는 제 다짐입니다. 이번에 제가 반드시 해내겠다고 약속드리는 일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아이 키우기 좋은 동네를 만들겠습니다. 남북권 청소년 센터를 건립하고 돌봄 공간을 확대해서 아이들이 안전하고 해맑게 웃을 수 있는 동네를 만들겠습니다. 둘째, 어르신이 편안한 동네를 만들겠습니다. 반다비 수영장 체육센터를 인근에 반드시 완수하고 무장애 보행 환경을 만들어서 어르신과 장애인 누구나 불편 없이 걸을 수 있는 동네를 만들겠습니다. 셋째, 골목상권에 힘을 불어넣겠습니다. 평화일동 복합 커뮤니티센터 건립과 소상공인 지원 확대로 우리 동네에서 장사하시는 모든 분들의 실질적인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넷째, 깨끗하고 안전한 동네를 만들겠습니다. 여성 안심 기각기를 확대하고 CCTV와 조명을 늘려서 밤길이 두렵지 않은 동네를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미뤄져온 전주교도소 이전, 학산 치유의숲 조성까지 제가 이미 씨앗을 뿌려놓은 일들 제가 직접 마무리하겠습니다. 또한 당선 후에도 지역 내에 주민 적극성을 더욱 높이고 당 지역 조직을 통한 다중적 소통 채널을 유지하겠습니다. 저 이남숙은 높은 곳을 바라보는 사람이 아닙니다. 시장 골목에서, 경로당에서, 아이들 통학길 옆에서 여러분과 눈을 마주쳐온 사람입니다. 늘 낮은 곳에서 민들레처럼 뿌리 깊게 이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기호 1번 나 이남숙입니다. 한 번 더 밀어주십시오. 같이 그리고 같이 정신으로 시작되는 일들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여러분 이남숙입니다. 일라입니다. 감사합니다.
0: 완산구 마선거구 조국혁신당 이은경 후보자 방송 연설입니다.
3: 안녕하세요. 조국혁신당 기호 3번 삼천동 효자 1동 출마하게 된 이은경입니다. 이은경 정말 열심히 잘할 수 있습니다. 이유는 뭐냐고요? 우리 어르신 케어를 하고 있거든요. 질문과 서비스 바로바로 하겠습니다. 삼청동 막걸리 골목 왜 효자동에서 행사를 하냐고요? 저희 삼청동 주민들께서 조금만 양보해 주시면 저희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삼청동 막걸리 골목 정말로 활성 잘할 수 있고요. 두 번째, 우리 어르신들 운전면허증 반납하면 20만원 문제가 아니라고요? 맞습니다. 이동권 보장하겠습니다. 택시 이용권, 시내버스 무료 이용권, 제가 이은경 해내겠습니다. 우리 어르신 안전을 위해서 꼭 하겠습니다. 공중화장실 개선 정말 어렵습니다. 밀다가 많이 힘드셨죠? 손 끼셨죠? 안전 우선입니다. 밀다가 아니라 옆으로 미는 문으로 제가 전면 교체하겠습니다. 우리 어르신, 아이들과 청소년, 엄마 한마음에 마음을 편안하게 할 수 있는 이은경 공중화장실 개선하겠습니다. 야간 주차장 정말 직장 다니기 싫었다고요? 이유는 주차하기 힘들어서 제가 해내겠습니다. 주차할 수 있도록 제가 꼭 개선하겠습니다. 이은경 어떻게 할 거냐고요? 제가 사업장과 학교 공공기관과 꼭 협약을 해서 제가 이은경 다시 해결하겠습니다. 삼천동과 효자 1동 주민 여러분, 이은경 어르신 케어하는 것처럼 정말로 바로바로 해결할 수 있는 이은경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3번 이은경 꼭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0: 완산구 바선거구 진보당 김금주 후보자 방송 연설입니다.
4: 존경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효자 2동, 3동, 4동 전주시의원 후보 기호 5번 진보당 김금주입니다. 전주시의회 이대로 괜찮습니까? 끊이지 않는 외유성 해외연수 논란, 시의원의 허위수당 챙기기, 주민 세금으로 자기 식구 챙기기 논란, 잘못을 했어도 제대로 된 징계 없는 제 식구 감싸기 논란까지, 시장도 민주당, 시의원도 민주당, 몽땅 민주당이기 때문입니다. 특정 정당이 오랜 시간 독점해온 자리에는 견제가 사라졌습니다. 견제 없는 권력은 반드시 고이고 고인 권력은 썩습니다. 전주 정치가 왜 여기까지 왔습니까? 시민들을 무서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견제 없는 권력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전주시의회도 다른 목소리가 필요합니다. 민주당을 제대로 견제하고 시민편에서 감시하고 필요하면 협력하되 잘못에는 반드시 맞설 정치 세력, 끝까지 묻고 제대로 싸울 진보당 시의원이 필요합니다. 주민 세금을 자기 돈처럼 쓰는 정치 이제 끝내야 합니다. 잘못을 해도 징계를 미루는 현실, 오직 주민편 진보당 김금주가 바꿔내겠습니다. 저 김금주는 오랜 시간 사회복지 현장에서 어려운 이웃들과 그리고 건설 현장에서 땀 흘려 일하는 건설 노동자, 배송 시간에 쫓겨 끼니조차도 챙기기 어려운 택배 노동자와 함께 땀과 눈물을 나누었습니다. 그 길에서 저는 정치는 거창한 말이 아니라 사람들 곁에 서 있고 사람들의 삶을 바꾸는 것임을 배웠습니다. 강성희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주민들의 목소리가 정치가 되는 길을 만들어왔고 12.3 내란사태 앞에서는 탄핵집회 사회자로 민주주의 광장을 지켰습니다. 민주주의를 위해 평범한 사람들의 존엄한 삶을 위해 걸어왔던 그 길을 이제 효자동에서 이어가겠습니다. 가장 가까이에서 볼 수 있는 시의원, 어려움을 함께하는 시의원, 제대로 할 말하는 시의원, 이제 진보당 김금주가 해내겠습니다. 전주를 바꾸는 한 표, 그 시작을 기호 5번 진보당 김금주와 함께 만들어주십시오. 고맙습니다.
0: 완산구 바선거구 무소속 최영병 후보자 방송 연설입니다.
5: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효자 2동, 3동, 4동의 시의원에 출마하기에 대한 예비후보 최영병 후보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저 최영병은 지난 1998년에 사랑모아 사랑전달센터를 설립했습니다. 주된 사업으로 소년소녀 가장돕기, 결식아동 후원, 책 무료대여, 비인가 시설 지원사업 등 지역사회에서 소외계층을 위해서 다양한 봉사를 8년여 동안 했습니다. 그 이후로 2006년 5.3.1을 시작으로 16년 만에 시의원에 입성을 했습니다. 재선에 이어 이번에 3선에 효자 2동 3동에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효자 2동 3동 4동 주민 여러분, 지난 재선 동안 지역 곳곳에 주민들과 소통하면서 발로 뛰는 의정활동을 펼쳤습니다. 마음에 드셨습니까? 저는 시의원은 생활정치라고 생각합니다. 구석구석 발로 뛰는 바로 그런 의원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왔다고 자부합니다. 전주는 잘 아시겠지만 민주당 독점입니다. 전주시 의회에는 31명이 민주당입니다. 다양성이 존재해야 됩니다. 이번 선거에서 효자 2동, 3동, 4동 주민 여러분들께서 발로 뛰는 무소속 최영병이도 선택해 주시어 지역 주민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최영병이는 사회복지학과 학사, 석사를 마쳤습니다. 석사 논문이 뇌성마비 장애인 직업 재활 실태와 취업 욕구의 연구입니다. 약자를 위해서 일했습니다. 전주시 의회에 입성한 이후 복지환경위원회에 있습니다. 이번 기회를 주시면 복지환경위원회에 들어가서 더 촘촘한 사회복지 정책을 펼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늘 초심 잃지 않는 의정활동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덕진구 차선거구 정의당 오현숙 후보자 방송 연설입니다.
6: 존경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우아 1동, 우아 2동, 호성동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시의원 후보 오현숙 인사드립니다. 저는 두 번의 전주시의원과 전북 특별자치도의원으로 활동하면서 의원으로서 가장 큰 책무인 견제와 감시의 의무를 충실히 해왔습니다. 같은 당이 행정과 의원을 하고 있어 제대로 된 감시와 견제가 되지 않아 정치가 낙후되고 전주시가 낙후된다고 생각합니다. 저 오현숙 후보는 전주시민 여러분께 약속드리겠습니다. 첫째, 전주시 행정을 제대로 견인하겠습니다. 시의원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감시와 견제입니다. 저는 눈치 보지 않고 시민을 대신해 끝까지 묻겠습니다. 둘째, 전주시 재정의 파수꾼이 되겠습니다. 전주시 부채가 6천억 원이 넘어서고 있습니다. 낭비성 예산은 줄이고 시민의 세금이 꼭 필요한 곳에 쓰이도록 끝까지 감시하겠습니다. 셋째, 잊을만하며 문제가 되는 의원들의 외유성 해외연수, 저는 가지 않겠습니다. 시민의 세금은 시민을 위해 쓰여야 합니다. 저 오연숙부터 실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우아일동, 우아이동, 호성동 주민 여러분, 전주의 관문인 우아일동은 전주역 복합환승센터와 통합관광센터를 제대로 운영하고 천바중굴을 활성화해 사람이 모이고 상권이 살아나는 우아일동으로 만들겠습니다. 우아이동은 머물기 좋은 관광도시로 만들겠습니다. 호동골 지방정원과 아중호수를 연결해 찾아오는 관광벨트를 조성하고 공영주차장을 확충해 주민도 편하고 관광객도 머무는 우아이동을 만들겠습니다. 호성동은 숲세권 프리미엄의 생태도시로 만들겠습니다. 저는 건지산 민간특례 초고층 아파트 건설을 단호히 반대할 수 있는 의원입니다. 건지산과 덕진공원을 중심으로 국가도시공원을 추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우아일동, 우아이동, 호성동 주민 여러분, 경험이 다르면 결과도 다릅니다. 저 오연숙, 할 말은 하고 할 일은 반드시 하겠습니다. 전주시의 변화, 시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덕진구 카 선거구 진보당 최한별 후보자 방송 연설입니다.
7: 안녕하세요. 송천일동 에코시티를 밝게 비출 젊은 일꾼, 진보당 전주시의원 후보 최한별입니다. 색다른 정치, 많은 공감을 얻었던 진보당의 현수막 문구였습니다. 민주당 일색의 지방의회, 견제와 균형이 필요합니다. 이제는 바꿔주십시오. 각종 비위 의혹으로 얼룩진 의회가 아니라 선의의 경쟁으로 일하는 의회로 바뀌어야 합니다. 저 최한별이 의회로 들어가면 건강한 전주 정치가 시작됩니다. 저는 말로만 하는 정치 하지 않겠습니다. 발로 뛰며 주민들의 이야기를 경청할 젊고 유능한 일꾼이 필요합니다. 그동안 누구보다 뜨겁게 현장을 누벼왔습니다. 주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SRF 소각장 반대, 그리고 건지산 초고층 아파트 건립 저지를 위해 행동했습니다. 덕진공원 건지산에 국가도시공원 지정을 추진하고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살아갈 기후 환경을 지키겠습니다. 저 최한별은 약속합니다. 첫째, 건지산, 백석공원, 새변공원을 체계적으로 정비해 녹색 도시의 품격을 높이겠습니다. 둘째, 공원, 상가, 주택가 주변에 무단 투기되고 수거 지연되는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셋째, 청소년 어르신 100원 버스 도입, 버스 배차 확대, 공영주차장 확충으로 교통 불편을 해소하겠습니다. 넷째, 전주 맛배달을 전북 광역형 공공배달앱으로 전환하고 온누리 상품권 사용처 확대로 골목 경제를 살리겠습니다. 송천동과 에코시티의 생활 문화 환경을 업그레이드 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우리 동네 시의원 3명 중 1명은 진보당을 선택해 주십시오. 진보와 민주, 함께 가야 멀리 갈 수 있습니다. 전주의 변화를 최한별과 함께 만들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0: 변화를 위한 도전인 전주, 내가 만드는 우리 동네 선거방송은 전주 지역 시민사회와 공동체 미디어가 함께 만드는 주민 참여형 공익선거방송입니다. 지난 3월 5일 출범한 우리 동네 선거방송 조직위원회는 전주시 12개 지방의회 선거구 가운데 완산구 나, 다, 마, 바 선거구와 덕진구 차, 카 선거구 등 6개 선거구를 선정해 후보자 토론회를 진행했습니다. 선정 기준은 유권자의 선택 다양성, 지역 현안 논의의 필요성, 마을 공동체 미디어 활동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지금부터 들으실 방송은 이 활동의 일환으로 제작된 전주시 지방의회 후보자 방송 연설입니다. 이번 방송 연설은 공직선거법 제72조에 따라 후보자가 자신의 정책과 공약을 유권자에게 알릴 수 있도록 전주 공동체 라디오가 제작을 지원했으며 해당 6개 선거구의 모든 후보자에게 동일하게 안내한 뒤 신청한 후보자를 대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또한 본 방송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후보자의 연설 내용을 별도로 편집하지 않고 방송합니다. 방송 내용은 후보자 개인의 견해이며 전주 공동체 라디오 및 우리 동네 선거방송 조직위원회의 공식 입장과는 무관합니다. 완산구 나 선거구 진보당 여민영 후보자 방송 연설입니다.
1: 존경하는 전주 시민 여러분, 중화산동, 완산동, 풍남동, 중앙동 주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진보당 전주 시의원 후보 여민영입니다. 주민 여러분, 전주시의회 과연 이대로 괜찮겠습니까? 고유가 고물가 시대 땀 흘려 일하는 사람들의 삶이 무척이나 어렵습니다. 기름값이 훌쩍 올라 주유하기가 겁이 납니다. 원자재값도 상승하여 소상공인 분들도 한숨만 내쉬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이 이렇게 휘청거리는데 이를 돌보아야 할 지역 정치는 과연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산불시국의 시의원들이 외유성 연수를 떠나 논란이 되었습니다. 소상공인 예산을 시의원의 가족 지인 업체에 몰아주어 문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지방의회 부패와 비리의 문제는 이제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것을 넘어서 정치에 대한 기대감을 아예 없애버리는 지경에 가다 있습니다. 독식과 관행, 구태정치가 낳은 결과물, 바로 지금의 전주시의회입니다. 이대로는 안 됩니다. 고여서 썩어버린 물을 이제는 깨끗한 새물로 바꿔주십시오. 30년 독식으로 일을 제대로 하지 않고 전주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던 시의회를 이제는 확 바꾸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진보당이 변화를 만들겠습니다. 지방의회를 바꾸는 일부터 시작해서 전주의 발전을 가져오겠습니다. 동네 구석구석 정치의 손길이 닿지 않고 있던 일들을 찾아내어 하나씩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주민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정치, 주민들의 불편을 나서서 해결하는 정치, 전국에서 민원 맛집으로 소문난 진보당이 제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동네, 활력 있고 살기 좋은 우리 동네를 만들겠습니다. 모든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가 보장되는 전주를 진보당이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주민 여러분, 이제는 바꿔주십시오. 변화를 바라는 마음으로 진보당의 의원을 시의회로 보내주십시오. 진보당 여민영의 손을 잡아 주십시오. 우리 동네를 바꾸고 전주시의회를 바꾸는 든든한 일꾼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완산구 다 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이남숙 후보자 방송 연설입니다.
2: 안녕하십니까? 전주시 평화 1동, 평화 2동, 동사학동, 서사학동 시원 후보 이남숙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구석구석 꼼꼼하게 활짝 피어난 민들레처럼 주민 여러분께 대해서 함께한 동반자로서 이 자리에 있습니다. 저는 사회복지를 전공하고 아동 청소년 관련 일에 매진하면서 우리 동네의 어려움을 직접 눈으로 보았습니다. 경로당 어르신들의 한숨, 골목 상인들의 걱정, 아이들이 위험하게 오가는 통학길 등 주민들의 현실이 정책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답답함이 저를 의회로 이끌었습니다. 지난 8년 저는 본회의 출석률 100%를 지켰습니다. 성실과 신뢰로 맡기면 반드시 해내는 민들레 시의원, 그것이 제가 여러분께 드린 약속이었고 앞으로도 변함없는 제 다짐입니다. 이번에 제가 반드시 해내겠다고 약속드리는 일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아이 키우기 좋은 동네를 만들겠습니다. 남북권 청소년 센터를 건립하고 돌봄 공간을 확대해서 아이들이 안전하고 해맑게 웃을 수 있는 동네를 만들겠습니다. 둘째, 어르신이 편안한 동네를 만들겠습니다. 반다비 수영장 체육센터를 인근에 반드시 완수하고 무장애 보행 환경을 만들어서 어르신과 장애인 누구나 불편 없이 걸을 수 있는 동네를 만들겠습니다. 셋째, 골목상권에 힘을 불어넣겠습니다. 평화일동 복합 커뮤니티센터 건립과 소상공인 지원 확대로 우리 동네에서 장사하시는 모든 분들의 실질적인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넷째, 깨끗하고 안전한 동네를 만들겠습니다. 여성 안심 기각기를 확대하고 CCTV와 조명을 늘려서 밤길이 두렵지 않은 동네를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미뤄져온 전주교도소 이전, 학산 추해숲 조성까지 제가 이미 씨앗을 뿌려놓은 일들 제가 직접 마무리하겠습니다. 또한 당선 후에도 지역 내에 주민 적극성을 더욱 높이고 당 지역 조직을 통한 다중적 소통 채널을 유지하겠습니다. 저 이남숙은 높은 곳을 바라보는 사람이 아닙니다. 시장 골목에서, 경로당에서, 아이들 통학길 옆에서 여러분과 눈을 마주쳐온 사람입니다. 늘 낮은 곳에서 민들레처럼 뿌리 깊게 이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기호 1번 나 이남숙입니다. 한 번 더 밀어주십시오. 같이, 그리고 같이 정신으로 시작되는 일들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여러분, 이남숙입니다. 일라입니다. 감사합니다.
0: 완산구 마선거구 조국혁신당 이은경 후보자 방송 연설입니다.
3: 안녕하세요. 조국혁신당 기호 3번 삼천동 효자 1동 출마하게 된 이은경입니다. 이은경 정말 열심히 잘할 수 있습니다. 이유는 뭐냐고요? 우리 어르신 케어를 하고 있거든요. 질문과 서비스 바로바로 하겠습니다. 삼청동 막걸리 골목 왜 효자동에서 행사를 하냐고요? 저희 삼청동 주민들께서 조금만 양보해 주시면 저희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삼청동 막걸리 골목 정말로 활성 잘할 수 있고요. 두 번째, 우리 어르신들 운전면증 반납하면 20만원 문제가 아니라고요? 맞습니다. 이동권 보장하겠습니다. 택시 이용권, 시내버스 무료 이용권, 제가 이은경 해내겠습니다. 우리 어르신 안전을 위해서 꼭 하겠습니다. 공중화장실 개선 정말 어렵습니다. 밀다가 많이 힘드셨죠? 손 끼셨죠? 안전 우선입니다. 밀다가 아니라 옆으로 미는 문으로 제가 전면 교체하겠습니다. 우리 어르신, 아이들과 청소년, 엄마 한마음에 마음을 편안하게 할 수 있는 이은경 공중화장실 개선하겠습니다. 야간 주차장, 정말 직장 다니기 싫었다고요? 이유는 주차하기 힘들어서 제가 해내겠습니다. 주차할 수 있도록 제가 꼭 개선하겠습니다. 이은경 어떻게 할 거냐고요? 제가 사업장과 학교, 공공기관에다가 꼭 협약을 해서 제가 이은경 다시 해결하겠습니다. 삼천동과 효자 1동 주민 여러분, 이은경 어르신 케어하는 것처럼 정말로 바로바로 해결할 수 있는 이은경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3번 이은경 꼭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0: 완산구 바선거구 진보당 김금주 후보자 방송 연설입니다.
4: 존경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효자 2동, 3동, 4동 전주시의원 후보 기호 5번 진보당 김금주입니다. 전주시의회 이대로 괜찮습니까? 끊이지 않는 외유성 해외연수 논란, 시의원의 허위수당 챙기기, 주민 세금으로 자기 식구 챙기기 논란. 잘못을 했어도 제대로 된 징계 없는 제 식구 감싸기 논란까지. 시장도 민주당, 시의원도 민주당, 몽땅 민주당이기 때문입니다. 특정 정당이 오랜 시간 독점해온 자리에는 견제가 사라졌습니다. 견제 없는 권력은 반드시 고이고 고인 권력은 썩습니다. 전주 정치가 왜 여기까지 왔습니까? 시민들을 무서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견제 없는 권력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전주시의회도 다른 목소리가 필요합니다. 민주당을 제대로 견제하고 시민 편에서 감시하고 필요하면 협력하되 잘못에는 반드시 맞설 정치 세력. 끝까지 묻고 제대로 싸울 진보당 시의원이 필요합니다. 주민 세금을 자기 돈처럼 쓰는 정치 이제 끝내야 합니다. 잘못을 해도 징계를 미루는 현실. 오직 주민 편 진보당 김금주가 바꿔내겠습니다. 저 김금주는 오랜 시간 사회복지 현장에서 어려운 이웃들과 그리고 건설 현장에서 땀 흘려 일하는 건설 노동자, 배송 시간에 쫓겨 끼니조차도 챙기기 어려운 택배 노동자와 함께 땀과 눈물을 나누었습니다. 그 길에서 저는 정치는 거창한 것이 거창한 말이 아니라 사람들 곁에 서 있고 사람들의 삶을 바꾸는 것임을 배웠습니다. 강성희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주민들의 목소리가 정치가 되는 길을 만들어왔고 12.3 내란사태 앞에서는 탄핵집회 사회자로 민주주의 광장을 지켰습니다. 민주주의를 위해 평범한 사람들의 존엄한 삶을 위해 걸어왔던 그 길을 이제 효자동에서 이어가겠습니다. 가장 가까이에서 볼 수 있는 시의원, 어려움을 함께하는 시의원, 제대로 할 말하는 시의원, 이제 진보당 김금주가 해내겠습니다. 전주를 바꾸는 한 표, 그 시작을 기호 5번 진보당 김금주와 함께 만들어주십시오. 고맙습니다.
0: 완산구 바선거구 무소속 최영병 후보자 방송 연설입니다.
5: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효자 2동, 3동, 4동의 시의원에 출마하기에 대한 예비후보 최영병 후보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저 최영병은 지난 1998년에 사랑모아 사랑전달센터를 설립했습니다. 주된 사업으로 소년소녀 가장돕기, 결식아동 후원, 책 무료대여, 비인가 시설 지원 사업 등 지역사회에서 소외계층을 위해서 다양한 봉사를 8년여 동안 했습니다. 그 이후로 2006년 5.3.1을 시작으로 16년 만에 시의원에 입성을 했습니다. 재선에 이어 이번에 3선에 효자 2동 3동에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효자 2동 3동 4동 주민 여러분, 지난 재선 동안 지역 곳곳에 주민들과 소통하면서 발로 뛰는 의정활동을 펼쳤습니다. 마음에 드셨습니까? 저는 시의원은 생활정치라고 생각합니다. 구석구석 발로 뛰는 바로 그런 의원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왔다고 자부합니다. 전주는 잘 아시겠지만 민주당 독점입니다. 전주시의회에는 31명이 민주당입니다. 다양성이 존재해야 됩니다. 이번 선거에서 효자 2동, 3동, 4동 주민 여러분들께서 발로 뛰는 무소속 최영병이도 선택해 주시어 지역 주민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최영병이는 사회복지학과 학사, 석사를 마쳤습니다. 석사 논문이 뇌성마비, 장애인, 직업, 재활 실태와 취업 욕구의 연구입니다. 약자를 위해서 일했습니다. 전주시 의회에 입성한 이후 복지환경위원회에 있습니다. 이번 기회를 주시면 복지환경위원회에 들어가서 더 촘촘한 사회복지 정책을 펼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늘 초심 잃지 않는 의정활동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덕진구 차선거구 정의당 오현숙 후보자 방송 연설입니다.
6: 존경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우아일동, 우아이동, 호성동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시의원 후보 오현숙 인사드립니다. 저는 두 번의 전주시의원과 전북 특별자치도의원으로 활동하면서 의원으로서 가장 큰 책무인 견제와 감시의 의무를 충실히 해왔습니다. 같은 당이 행정과 의원을 하고 있어 제대로 된 감시와 견제가 되지 않아 정치가 낙후되고 전주시가 낙후된다고 생각합니다. 저 오연숙 후보는 전주시민 여러분께 약속드리겠습니다. 첫째, 전주시 행정을 제대로 견인하겠습니다. 시의원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감시와 견제입니다. 저는 눈치 보지 않고 시민을 대신해 끝까지 묻겠습니다. 둘째, 전주시 재정의 파수꾼이 되겠습니다. 전주시 부채가 6천억 원이 넘어서고 있습니다. 낭비성 예산은 줄이고 시민의 세금이 꼭 필요한 곳에 쓰이도록 끝까지 감시하겠습니다. 셋째, 잊을만 하며 문제가 되는 의원들의 외유성 해외연수, 저는 가지 않겠습니다. 시민의 세금은 시민을 위해 쓰여야 합니다. 저 오연숙부터 실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우아일동, 우아이동, 호성동 주민 여러분, 전주의 관문인 우아일동은 전주역 복합환승센터와 통합관광센터를 제대로 운영하고 천마중굴을 활성화해 사람이 모이고 상권이 살아나는 우아일동으로 만들겠습니다. 우아이동은 머물기 좋은 관광도시로 만들겠습니다. 호동골 지방정원과 아중호수를 연결해 찾아오는 관광벨트를 조성하고 공영주차장을 확충해 주민도 편하고 관광객도 머무는 우아이동을 만들겠습니다. 호성동은 숲세권 프리미엄의 생태도시로 만들겠습니다. 저는 건지산 민간특례 초고층 아파트 건설을 단호히 반대할 수 있는 의원입니다. 건지산과 덕진공원을 중심으로 국가도시공원을 추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우아일동, 우아이동, 호성동 주민 여러분, 경험이 다르면 결과도 다릅니다. 저 오연숙 할 말은 하고 할 일은 반드시 하겠습니다. 전주시의 변화 시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덕진구 카선거구 진보당 최한별 후보자 방송 연설입니다.
7: 안녕하세요. 송천일동 에코시티를 밝게 비출 젊은 일꾼 진보당 전주시의원 후보 최한별입니다. 색다른 정치, 많은 공감을 얻었던 진보당의 현수막 문구였습니다. 민주당 1세계 지방의회, 견제와 균형이 필요합니다. 이제는

0: 주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SRF 소각장 반대, 그리고 건지산 초고층 아파트 건립 저지를 위해 행동했습니다. 덕진공원 건지산에 국가도시공원 지정을 추진하고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살아갈 기후 환경을 지키겠습니다. 저 최한별은 약속합니다. 첫째, 건지산, 백석공원, 새변공원을 체계적으로 정비해 녹색 도시의 품격을 높이겠습니다. 둘째, 공원, 상가, 주택가 주변에 무단 투기되고 수거 지연되는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셋째, 청소년 어르신 100원 버스 도입, 버스 배차 확대, 공영주차장 확충으로 교통 불편을 해소하겠습니다. 넷째, 전주 맛배달을 전북 광역형 공공배달앱으로 전환하고 온누리 상품권 사용처 확대로 골목 경제를 살리겠습니다. 송천동과 에코시티의 생활 문화 환경을 업그레이드 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우리 동네 시의원 3명 중 1명은 진보당을 선택해 주십시오. 진보와 민주, 함께 가야 멀리 갈 수 있습니다. 전주의 변화를 최한별과 함께 만들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1: 전주 시민이 마음 쓰는 법. 언제나 문이 열려 있어요. 누구든지 찾아오세요. 오늘은 할머니가 만들어주신 피자를 맛있게 먹었어요. 정말 보고 싶었던 책도 선물 받았어요. 전주에는 아낌없이 마음을 나누는 사람들이 삽니다. 함께해요. 전주시 함께 먹지.
2: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3: 제가 들어드릴게요.
4: 여기 앉으세요.
5: May I help you?
2: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전주 시민이 마음 쓰는 법. 언제나 문이 열려 있어요. 누구든지 찾아오세요. 오늘은 할머니가 만들어주신 피자를 맛있게 먹었어요. 정말 보고 싶었던 책도 선물 받았어요. 전주에는 아낌없이 마음을 나누는 사람들이 삽니다. 함께해요. 전주시 함께 먹지.

sure you could keep up?

안녕하세요. 지금 듣고 계신 방송은 FM 93.5MHz 전주 공동체 라디오 전주 FM입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는 전라북도 전주 권역에서 FM 라디오를 통해 청취 가능하며 시민과 공동체가 함께 만들어가는 방송입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는 2024년 2월 14일에 개국했는데요. 방송국의 위치는 전주역 근처에 소재하고 있으며 방송 심의를 준수하는 정규방송입니다. 오늘 전주 FM을 처음 들으신 분들은요. 앞으로는 지금 듣고 있는 채널 FM 93.5MHz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방송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방송 채널 고정 기억해주세요. FM 라디오 주파수 93.5MHz입니다. 전주 FM이 기존에 들으셨던 지상파 라디오 방송과 청취 방법은 같지만요. 하나 다른 점이 있습니다. 전주 FM 방송의 진행자와 제작자는 전주 전북 지역의 다양한 시민과 다양한 공동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기존의 보통은 라디오 방송에 있어서 대다수가 청취자였다면요. 전주 공동체 라디오 전주 FM은 시민이 우리가 청취자도 될 수 있고 직접 방송하는 진행자도 될 수 있는 시민과 공동체에게 열린 방송, 함께하는 방송입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는 비영리 조직에 의해 운영되며 공공성과 공익성, 시민의 참여성과 주체성, 문화적 다양성, 지역성과 공동체성을 갖고 있습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 방송 프로그램은요, 동네 이웃, 우리들의 일상 이야기와 지역 의제, 현안, 정보, 시사 토크, 그리고 다양한 시민 참여 프로그램과 지역 문화 예술, 문화 행사 소개, 지역의 재난 재해 방송 등을 중심으로 준비하거나 방송하고 있습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 전주 FM의 청취 방법 알려드릴게요. 방송은 기본적으로 지금처럼요. 라디오를 통해 청취 가능하고요.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전주 공동체 라디오 또는 전주 FM을 검색하신 후 구독하시면 보이는 라디오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으로도 실시간 방송 청취 가능합니다. 플레이스토어 또는 앱스토어에서 공동체 라디오를 검색하신 후 앱을 다운받으시면 무료로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전주 FM 방송 프로그램이 궁금하신 분들은요. 인터넷 검색창에 전주 공동체 라디오를 검색하시면 홈페이지가 나오는데요. 홈페이지를 통해 다양한 프로그램 소개와 기타 내용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방송을 청취하시는 분들은요. 기억해 주세요. 시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방송 전주 공동체 라디오 전주 FM은 라디오 주파수 FM 93.5MHz를 통해 앞으로도 계속 만나실 수 있습니다. 혹시 방송에 참여하고 싶은 분들은요. 전주 공동체 라디오로 문의 주시면 됩니다. 인터넷 검색을 하시면 방송국 위치와 홈페이지, 유튜브, 전화번호 등이 나와 있으니까요. 참조하시면 됩니다. 지금 이 시간은 음악과 함께하는 방송 시간입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는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하며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하루 17시간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열린 방송, 함께 만들어가는 따뜻한 방송, 전주 공동체 라디오 편성 책임자는 최성은입니다. 매일 오전 6시 전주 공동체 라디오는 청취자 여러분의 하루와 함께 힘차게 시작합니다. 내일도 FM 93.5MHz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호출부호 HLMA 시민과 공동체가 함께 만들어가는 방송 전주 공동체 라디오입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규정을 준수하여 FM93.5MHz를 통해 하루 17시간 방송하고 있습니다. 열린 방송, 함께 만들어가는 따뜻한 방송, 전주 공동체 라디오 편성 책임자는 최성은입니다. 잠시 후 오늘의 방송을 시작합니다. 오늘도 전주 공동체 라디오와 함께 힘찬 하루 보내세요.

0: 전주 시민이 마음 쓰는 법. 언제나 문이 열려 있어요. 누구든지 찾아오세요. 오늘은 할머니가 만들어주신 피자를 맛있게 먹었어요. 정말 보고 싶었던 책도 선물 받았어요. 전주에는 아낌없이 마음을 나누는 사람들이 삽니다. 함께해요. 전주시 함께 먹지.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4: May I help you?
1: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5: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가 만드는 우리 동네의 선거방송 지방의회 후보자 대담토론에 사회를 맡은 박민입니다. 지역 주민들과 가장 가까운 곳에 존재하고요. 생활 속 민원을 가장 먼저 듣고 해결해야 될 사람들, 바로 지방의원일 텐데요. 이 풀뿌리 민주주의 최일선에서 누가 우리 지역에 꼭 필요한 일꾼인지 다가오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민의 눈높이에서 직접 따져보고 검증해 보겠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공직선거법 제82조와 공직선거관리규칙 제45조에 따라서 진행이 되고요. 전주 공동체 라디오를 비롯해서 시민사회와 공동체 미디어 그리고 학술단체 그리고 무엇보다 지역의 주인인 시민들과 함께 기초의원 후보자들의 자질과 공약을 점검해보는 시간입니다. 내가 만드는 우리 동네 선거방송 지방의회 후보자 대담토론회 전주시 12개 선거구 가운데 이 후보의 다양성 그리고 의제의 다양성을 중심으로 6개 선거구 후보자들을 초청해서 토론회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오늘 대담토론을 진행할 곳은 전주시 다선거구입니다. 동서학동과 서서학동 그리고 평화1동과 평화 2동을 포함한 지역인데요. 이번 선거에서 모두 4명의 시의원을 선출하게 되겠죠. 현재 더불어민주당 후보 3명, 그리고 국민의힘 후보 1명, 조국혁신당 후보 1명, 그리고 무소속 후보 1명 등 총 6명의 후보가 출마를 했는데 이 전주 공동체 라디오는 당초 전체 후보자를 초청해서 공개 토론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했습니다만 오늘 토론회에는 무소속 양영환 후보만 참석 의사를 밝혔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조국혁신당 후보들은 불참 의사를 전달해 왔는데요. 이 조국혁신당 김준현 후보는 오래전 예약된 병원 진료를 이유로 그리고 민주당 김정명 최주만 후보는 이 특별한 설명 없이 일정상의 이유다 이렇게 밝혀왔고요. 그 외 후보들은 별도의 사유서조차 제출하지 않았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 방송은 사전 녹화로 진행되고 있고요. 이후 5월 22일 전주 공동체 라디오 93.5MHz로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도 함께 송출이 됩니다. 자, 내가 만드는 우리 동네 선거방송 지방의회 후보자 대담 토론에 오늘 출연자 소개드리죠. 무소속 양영환 후보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6: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5: 네, 그리고 오늘 시민들을 대신해서 질문을 던지고 답을 요구할 검증 자격으로 함께 하셨어요. 전북 환경운동연합 문지연 사무처장 어서 오세요.
7: 네, 반갑습니다. 검증 자격 문지연입니다.
5: 네, 기대해 보겠고요. 자, 오늘 대담 토론에 참석한 양영환 후보 먼저 본인의 이력을 중심으로 한 자기소개부터 부탁드릴까요?
6: 예, 반갑습니다. 저는 동서학동, 서서학동, 평화1동, 평화2동의 지역구를 둔 무소속 기호 5번 양영환입니다. 여하튼 의정활동 12년 차 동네 주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발로 뛰었고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하고자 지금 이 자리에 왔습니다.
5: 네. 전주시 다선거구는 무려 4명의 전주시 의원들을 선출하는 지역인데요. 근데 가장 많은 후보가 좀 등록을 했습니다만 오늘 이 자리에는 단 한 분, 무소속 양령한 후보만이 출연하고 있습니다. 좀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을지 좀 이야기를 나눠봐야 될 텐데 문지연 처장님,
7: 네.
5: 네, 오늘 상황 어떻게 보세요?
7: 네, 씁쓸하죠. 그 유권자의 알 권리의 무시이고 적어도 후보자라면 나와야 될 책임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책임감이 전혀 보이지 않아서 너무 씁쓸합니다. 그 우리 동네 선거 방송은 후보자가 시민 앞에서 자신의 자질, 공약을 검증받는 최소한의 의무의 자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정당의 이름만 믿고 당선된다라는 안일함, 유권자가 후보들을 좀 비교하면서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가져야 되는데 그걸 외면한 행위라고 저는 봐지고요. 그래서 이 씁쓸한 이 상황 안에서 책임감 있는 그다음에 지역을 위해서 일할 사람이 누구인지를 유권자들이 더 냉정하게 판단할 때라고 봅니다.
5: 네, 한때 지팡이만 꽂아도 당선이 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을 정도로 일당 독점 구조가 오랫동안 지속되다 보니까 좀 그 결과가 아니냐. 좀 네. 이런 지적이신 것 같은데 양령한 후보 사실 오늘 토론회 좀 진행되면서 혼자만 나오신다는 얘기를 언제 들으셨어요?
6: 저 오늘 아침에 들었습니다. 혼자만 나온다고 해서
5: 어떤 생각?

0: 어쩔 수 없는 그 색깔론이 정확하게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1: 네. 네. 알겠습니다. 이 선거는 결국 시민들 앞에서 이 자신들의 정책과 철학을 이야기하는 자리, 그리고 또 평가를 받는 자리가 아닐까 싶은데요. 뭐 여러 가지 선거 캠페인 수단이 있겠습니다만 일방적인 홍보가 아닌 자신의 의견들을 검증받고 또 상호 토론이 존재하는 선거 캠페인 수단은 이 토론회가 유일할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을 회피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후보자로서의 자격 검증 또 상호 토론회 과정들을 하지 않겠다, 외면하겠다 이런 의사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다른 한편에서 오늘 이 자리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자 꿋꿋이 나오셔서 대담 토론에 진행하고 계신 우리 양영환 후보의 선택을 유권자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좀 이 부분도 기대가 되네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좀 토론 이야기, 대담 이어가야 될 텐데요. 이번 코너는 문지연 사무처장께서 좀 진행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름하여 이유 있는 출마. 네. 네. 준비되셨죠?
2: 네. 준비됐습니다. 네. 제가 직접 질문을 드리는 시간인데요. 후보님은 시의원에서 시의원으로 정치를 시작했습니다. 그 정치인의 꿈을 꾼 이유가 궁금하고요. 왜 정치를 하게 되셨는지 그 이유를 듣고 싶습니다.
0: 예. 저는 평화 일동에서 1992년도에부터 그 참 넘들 내가 잘 알지 못하는 그 총포사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92년도에 영구임대 아파트 내지는 그 중공 2, 3단지 아파트가 지어지면서 사회적 약자들이, 전주시에 계시는 사회적 약자들이 우리 평화동에 거의 다 아마 결집됐다고나 볼 수 있을까요? 그런데 특히 거기서 보면 의족, 의수를 가신 분들이 많이 있고 그런 분들이 제대로 혜택을 보지 못해서 처음에는 아무 정치에 관심 없다가 아,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저도 뭔 할 일이 있는가 싶어서 처음에는 쭈비쭈비했습니다. 정치가 너무 어렵고 주위에서 보니까 또 정치인들이 그때 당시는 뭐 별로 이렇게 좋은 인상도 아니기 때문에 저는 정치는 하지 않겠다 했는데 우연치 않게 정치에 제가 이렇게 끌린 것이 사회적 약자를 정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보듬을 수 있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한번 뭔가 할 수 있는 내 역할이 있지 않을까 해서 정치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2: 아, 그러셨군요. 후보자님의 눈높이는 사회적 약자에게 간 것 같은데요. 의원 도전만 지금 네 번째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무소속으로 지금 도전을 하고 계신데요. 그리고 또 연속으로 당선이 되셨어요. 이 정도면 앞으로 체급을 올려볼 법도 한데 시의원 말고 다른 것도 도전해볼 법도 하잖아요. 근데 왜 유독 시의원에만 도전하고 계신지.
0: 제가 요즘 제일 많이 듣는 소리가 이제 시원은 그만하고 도의원을 하던 국회의원에 나가라. 이제 그만큼 저희는 이제 주민들이 인정을 해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 때 제가 유난히 많이 그런 것을 지금 듣고 저도 이제 고민을 하게 된 계기인데 저만 시원 3선이 아니라 지금 나오신 분들이 3선이 두 분이나 계셔요. 근데 유독 제가 양용환 의원은 이제 그만하고 이제 큰 정치를 하라 그러는데 제가 두려운 게 하나 있습니다. 예, 그 두려운 것은 만약에 제가 큰 정치의 꿈을 꾸게 된다면 지금까지 했던 것이 자칫 잘못하면 한순간에 무너질 그런 우려성도 있기 때문에 지금 고민하는데 여하튼 다음 그림은 한번 큰 정치에 대한 도전을 한번 그려보고 있습니다.
2: 아, 이 이유인가요?
0: 네.
2: 네. 그러면 이번 선거 기간 동안에 다른 후보자들과 함께 연대하면서 공동으로 유세하는 활동의 모습도 좀 보였던 것 같아요. 특히 무소속 후보뿐만 아니라 소수 정당 후보들하고도 협력하는 모습도 좀 보여줬던 것 같은데 이렇게 정당과 정치적 위치를 넘어서 연대하게 된 이유가 저는 또 궁금합니다.
0: 제가 의정활동 12년 하면서 그 뭐 여러 번 느끼지는 않았는데 실체적으로 무슨 그 일에 대한 저희 지역구에 대한 민원에 대한 것을 해결을 하려다 보니까 투표랄지 결과적으로 할 때 항상 숫자가 안 되기 때문에 밀립니다. 그러나 몇 명이라도 제대로 뭉칠 수 있다면 때론 힘의 어떤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힘이 나올 수도 있어요. 특히나 뭐 여러 가지 지금 이번에 뭐 송촌동 분동 문제랄지 그다음에 무슨 뭐 위원장 성범죄랄지 저희가 지금 4명이 있는데요. 야당이 35명 중에서 4명이에요. 한 분은 이제 왔다 갔다 해서 잘 모르겠고. 예, 그러다 보니까 그런 힘이 뭉칠 때는 때로는 진짜 힘이 굉장히 크구나 하는 걸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들이 전주시 의회

0: 어떻게 돌아간 것은 운영위원회 회의하고 회의를 우리한테 공지할 때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단독 하나라도 저 우리 위원장 회의에 참석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조국당이나 아니 무소속이 좀 여러 명이 들어가서 정말로 시의원이 감시와 기능 견제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저 의석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조국당하고도 같이 이야기도 하고 같이 선거도 하고 있습니다.
1: 이후에 또 질문도 하나 더 해볼까요?
0: 네.
1: 예를 들어 지금 소수 정당하고 함께 이제 의견을 모아서 뭐 진행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요. 좀 기억에 남는 부분 하나 좀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뭐 조례 제정이나 이런 부분들도 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0: 사실 저는 이제 조례에 대한 두려움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거의 조례하면 이제 뭐 간담회를 통해서 한다라고 결국 나오거든요. 잘 아시다시피. 그 저희 나와 있으면 이미 숫자에 밀려서 저희가 하는 조례는 잘 통과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제 댓글을 걸어서. 그런 때 이제 아쉬움이 많기 때문에 저는 이게 협치에 대한 것은 여러 가지 뭐 협치, 소통 얘기지만 사실 저는 불통이라는 그렇게 지금 우회가 돌아가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협치가 중요하려면 야당 소수의 인원이 좀 적정에 좀 들어가서 좀 대응도 할수 있는 그런 기틀을 좀 마련했으면 그런 바람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1: 네, 이번 민선 9기에서는 꼭 그런 모습 볼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네, 사회자님께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2: 네, 감사합니다. 문재인 처장님의 이유 있는 출마, 우리 양양원 후보가 이번 선거에 출마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좀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그 아까 답변 중에 도의원이나 국회의원에 출마하게 되면 지금까지 지켜왔던 뭐 공들여 왔던 가치, 공든탑이 무너질 것 같다. 그래서 좀 그런 걱정 때문에 안 하는 거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공든탑이 뭔가요?
0: 예, 사실 저는 지금 보시다시피 등에는 지금 민원 해결사라고 써 있습니다. 저는 그날 받는 민원은 반드시 그날 저는 해결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도 동네에 나가면 일자르는 의원 찍어야 된다. 지금은 당이 필요 없다 해서 상당히 좀뭐 이제 좀 저도 나름대로 이제 고무되기도 하지만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제가 예를 들어서 도의원이나 이렇게 가게 되면 저한테 반드시 제가 하루 받는 전화가 보통 한 30통화 이상씩 됩니다. 민원 전화가. 그럼 그 시의원이 하는 일이에요. 한것과 동시에 뭐라고 하겠습니까? 저는 많이 컸다. 저는 머리가 굵어졌다. 하면서 그동안 했던 것은 일순간에 다 무너집니다. 제일 두려움이 그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이해를 해준다면 모르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어르신들은. 그래서 그런 것이 제일 저는 두렵기 때문에 사실 그 행동하기가 좀 어려워서 아까 우리 사회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이 이제 무너질까 봐. 예,
2: 알겠습니다.
0: 그래서 그렇습니다.
2: 결국 뭐 초심을 잃지 않겠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시민들의 가장 가까이에서 이 밀착형 생활 민원들을 해결하는 해결사로서 역할을 했었고 거기에 대한 요구가 아직 존재하는 한 시의원으로서 계속 활동하겠다 이런 말씀으로 좀 들리네요. 알겠습니다. 이유 있는 출마 이야기 나눠봤고요. 조금 더 이제 직접적으로 후보 개인의 경쟁력 이야기 나눠봐야 될것 같은데. 유권자 입장에서 결국 왜 우리가 이 후보를 찍어야 할까? 거기에 대한 이유를, 근거를 후보자 스스로 좀 말씀해 주시는 그런 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자신의 가장 큰 강점이랄까요? 다른 후보와 좀 구별되는 나만이 갖고 있는 특장점, 차별점, 어떤 게 있을까요?
0: 사실 말은 아무나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은 아무나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처음에 사실 제가 시의원에 당선됐을 때는 아 이거 어렵겠구나. 이거 정치를 진짜 이거 해야 할 것인가 말해야 할 것인가 고민 많이 해서 제가 금산사를 많이 넘어갔습니다. 혼자 이런 시간도 겪어보고 아 이렇게 어려운 것을 제가 왜 했는가 싶은 정도로 사실 이 정치에서 너무나 문외하다 보니까 그런 애로점이 많아서 고민을 많이 하다가 제가 제 나름대로 처음에 당선될 때 진짜 도둑질하지 말고 코잘 비치는 의원이 되자 이런 마음 하나 딱 갖고 했는데 사실 처음에는 힘들었습니다. 저는 공무원 세계도 잘 몰랐었고 그다음에 저 의원 세계도 잘 몰랐었기 때문에 어떻게 민원을 해결할 것이고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진짜 고민 많이 하다가 저희 집사람한테 제가 그랬습니다. 나는 내가 볼때뭐 독립적 기관 찾고 뭐라고 해서 나는 의원생활을 못 하겠네. 딱 했더니 집사람 말딱 한마디였지다. 당선되었으니까 하고 안 하고는 당신이 알아서 하시오. 그래서 아 이렇게 물러서는 안 되겠다 해서 그때부터 진짜 민생 현장에 제가 직접 이제 그때부터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절차도 잘 몰랐습니다. 이것을 통에다 얘기를 해야 할지 구청에 얘기할지 시청에 얘기할지도 진짜 몰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무조건 동은 안 가고 구청과 시청 갔습니다. 저 가서 공무원들 저 딱 저 가면 다 이게 숨었습니다. 왜 이미 하자 보수 기간이 지난 것을 하라고 하니 공무원들이 기가 막힐 노릇 아닙니까? 이제 지금 제가 이제 의정 활동 보다 보니까 얼마나 제가 한 2년 동안은 저만 나가면 뭔 저런 놈이 시원하냐고 욕을 엄청나게 제가 들었습니다. 그 제 이제 친척한 분이 거기 계시는데 두렵더라는 거예요. 제가 왔다만 가면 네. 그만큼 제가 무지하게 민원에 관련돼서 얘기하다 보니까 아, 저 또 안 해줄 수도 없고 그러니까 저는 이랬습니다. 뭐 예를 들어 난간대나 설치할 때 위험하다 그러면 하자 보수 기간이 지났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과장님 사람이 떨어질 때 그럼 과장님 책임단 사인만 하나 해주시오. 그럼 내가 그때부터 이제 과장님이 뭔 이런 놈 저런 놈 했었는데 지금은 제가 12년 동안 의정 활동하지만 지금은 우리 공무원들이 양력 원원이 의원의 표상이라고 지금 그렇습니다.
2: 네. 네,
0: 그래서 지금은 이제 아까처럼 저만의 특색. 저는 오늘 받은 민원은 메모지에 적지 않고 그날 그 자리에서 되는가 안 되는가 정확히 판단해서 일을 처리하는 그런 확실한 민원 해결사라는 것이 닉네임이 붙어서 지금 뭐 다른 의원들도 물론 열심히 하겠지만 아마 그분들보다 제가 더 열심히 하는 것 같습니다.
2: 네. 오늘 받은 민원은 어쨌든 오늘 바로 처리한다. 네. 그게 해결될 수도 있고요. 해결되지 못할 민원도 있겠죠. 하지만 신속하게 이 민원을 해결하는데 가장 앞장서는 민원 해결사. 이게 양령환 후보가 갖고 있는 차별점이 아니냐. 이런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 후보가 생각하는 정치 철학, 또 강점까지 들어봤는데요. 이번에는 후보의 핵심 공약을 중심으로 실제 해당 지역을 어떻게 바꿔나갈 것인지 자세히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먼저 양령환 후보의 주요 공약상 이것들 중에서 다른 후보들에게는 없는 나만의 공약이 혹시 있을까요? 양령환 후보?
0: 아마 그 후보의 민원 그 공약은 거의 비슷비슷할 것인 걸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시에서 예산이 이미 성립되거나 예산이 앞으로 추후에 진행될 그런 상황들이 공약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정말로 누구나 연대까지 한번 쳐다보지 않는 우리 저 평화동의 그 난전들로랄지 거기에는 정말로 원래 농로였는데 그 뭐 지금 저희 지역의 아파트가 뭐 한 2000세대가 넘은 곳에 지금 도로를 만들고 있는데 저는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쉽게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거 뭐 그냥 허황되게 뭐 교도소를 뭐 이전한다 이런 것은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2: 네.
0: 그런 것보다 저는 실질적인 품에 닿을 수 있는 민원들 이런 거 지금 우리가 필요한 아까 수영장이랄지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뭐 또 이런 부분들에서 좀 저는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2: 네, 어쨌든 생활 밀착형 공약들 이것들이 좀 강점이 아니냐 차별성이 아니냐 좀 이런 말씀으로 좀 듣겠고요. 문재인 처장님 네. 양양 후보의 공약 혹시 좀 살펴보셨어요?
1: 네, 지금 방금 봤습니다.
2: 아, 네, 지금 공보물이 네. 좀 방금 나온 공보물인 네네, 것 같아요.
1: 맞아요.
2: 그래서
1: 방금 나온 따끈따끈한 거라고 혹시
2: 생각이... 눈에 띄는 공약이 네. 좀 있습니까?
1: 우선은 공약 중에 전주시 에서 예전부터 진행했던 사업들이 보이기도 합니다. 근데 저는 그 양영환 후보님의 장점인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그런 뭐죠? 의제들이 좀 많이 더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아까 12년에 말씀하셨는데 신뢰의 무너짐이라고 하다면 그 민원들 중에 정말 아차 놓쳤다 하는 것들도 좀 공약에 들어가서 그런 것도 좀 의정 활동에 좀 넣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네.
0: 그래요. 지금 여기는 이제 국직국직인 것만 사실 있는 것이고
1: 네.
0: 우리가 진짜 우리 서민들이나 시민들이 느낄 수 있는 공약들이 덜어 있습니다.
1: 네.
0: 이제 그런 것은 이 공약에 안 넣어줘야 되는가요?
1: 네.
0: 저런 것은 이제 뭐 실체적으로 움직이는 공약들이기 때문에
1: 네.
0: 그런 것을 제가 직접 현장에서 보여주는 공약들이 좀 덜어 있습니다. 그 점 네.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1: 네.
2: 지금 공약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조례를 제정하겠다라고 하는 약속들도 좀 있고요. 이 가운데서 대표 공약이랄까요? 양령환표 대표 공약 하나만 꼽는다면 어떤 거 꼽으시겠어요?
0: 저는 지금 제일 많이 받는 민원 수영장에 대해서 빨리 신속하게 수영장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공약을 먼저 꼽고 싶습니다.
2: 수영장을 만들겠다?
0: 그렇죠. 지금 현재 수영장을 지금 뭐 착공을 5월 달에 6월 달에 헌에 지금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도 착공을 하지 못하고 오늘 또 제가 오면서 확인했더니 그냥 계획이다.
2: 네.
0: 라고. 물론 이제 전주시가 지금 상당히 예산도 어렵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이해를 하나. 전주 우리 평화동 시민들이 제일 많이 주는 민원이 수영장 언제 짓냐 여기에 대해서 민원을 많이 주시거든요. 이것이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저는 만약 이번 당선된다면 최우선적으로 먼저 서두르겠습니다.
2: 네, 근데 이게 실현이 가능할까요? 전주시가 지금 부채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에요. 이 수영장을 만들려면 상당히 많은 예산이 들어갈 텐데 실현 가능하겠습니까?
0: 네, 뭐 이 수영장은 어차피 국비가 진행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는 않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2: 아, 국비 전액 국비로 네. 지원되는
0: 아니요, 전액 국비가 아니고요.
2: 지방
0: 국비가 네. 4천, 특교세가 7억 7, 예. 그다음에 아 총 40공사에서 도비가 14억, 우리 시비가 6억 9천. 하여튼 이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정확히 제가 지금 이제 받아가지고 네. 그런 예산은 아마 이 반다비 수영장은 국비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 시비가 매칭이 아직 덜 되기 때문에 네. 모든 사업들이 다 그러다시피 전주가 시비가 지금 매칭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만약에 그렇다면 빨리 제가 가서 최우선적으로 시비가 매칭될 수 있도록 제가 노력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2: 네. 지역구 유권자들이 아무튼 가장 바라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 수영장 문제가 아닌가 이런 말씀이시네요. 자, 이번에는 후보가 넘어야 할 과제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문재인 처장님.
1: 네.
2: 양양원 후보에게 따라붙는 부담과 한계는 좀 뭐라고 보고 있습니까?
1: 우선은 그 양용환 후보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실내 무너짐, 12년의 그 역사 안에서 흔들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우려들이 있을 수 있어서 더 냉철하게 또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거대 정당에서의 나오는 그런 조직력, 자금력, 그다음에 당의 지원들이 이제 홀로 상대해야 되는 부분들, 아까 그 외로움도 분명히 말씀하신 것 같았습니다. 그런 부분에서의 좀 고립감도 있었고 외로움도 분명히 느껴 그래서 금산사도 갔다고 하신 것 같은데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이제 한계로 보여지고 부담감도 느껴지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주민들의 신뢰로 이제 의정활동을 펴 나가야 되는데 스스로에게 효능감, 그러니까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시의원으로서 내가 했을 때 아, 난 이렇게 했구나라고 하는 그런 효능감이 있어야 되는데 그 효능감이 조금 낮아지는 거에 대한 그 극복도 저는 좀 필요할 거라고 좀 생각이 들고 다양한 좀 고민들이 저는 보면서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좀 아까 잠깐 하나 더 이야기하면은 그 수영장 관련해서는 지방채도 발행이 지금 현재 되어 있는 상황인 것이어서 주민들의 편리해서 좀 만들어지면 너무 좋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네.
2: 네. 그런가 하면 저는 또 말씀을 들었다 보니까 민원 해결사임을 스스로 자랑스럽게 좀 말씀을 하시고요. 주민들의 민원이 있으면 그걸 지체하지 않고 바로 그날 이걸 어떤 식으로든 처리하도록 노력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뭐 민원을 특별히 가리지는 않으실 거 아닙니까?
0: 민원을 가릴 수가 없습니다.
2: 네. 네.
0: 사실 민원은 뭐 사적인 민원도 많고 공적인 민원도 많지만 저는 설명을 드립니다. 이 사적인 민원은 해서는 안 됩니다.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그러나 전주시는 반드시 공적인 민원을 해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라고 말씀을 항상 드립니다.
2: 네. 그러니까 사적인 민원 같은 경우에는 좀 죄송하지만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건 시의원이 해야 될 역할은 아니다.
0: 아니죠. 제가 설명을 정확히 드리죠.
2: 네.
0: 사적인 민원 사적인 민원이라면 그것까지 해결한다면 이제 어떤 민원 사적인 민원도 있긴 있어요. 사실 도로 네. 주변에 가로수 때문에. 집 숨통이 물통이 막혔다 이런 네. 것은 어찌면 시적 공적과 사적의 그 어떤 그 같이 맞물리는 그런 것이 있어서 그런 경우는 제가 양해를 구합니다. 이것은 우리 과로수에서 떨어졌기 때문에 이것은 좀 해줄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우리 뭐 하다 보면 또 그런 민원을 해결하지만 어떤 뭐 그 뭐 안에 뭐 그 주로 이제 그런 식으로 민원을 해결하는 편입니다. 저는.
2: 네. 뭐 사적 민원이라고 하면 경계가 애매하긴 해요. 그러니까 모든 민원은 뭐 사적 민원으로부터 출발하겠죠. 다만 그 민원이 공적인 이익과 충돌하거나 타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하는 사안일 경우에 그 부분은 좀 신중하게 처리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네.
0: 왜 그러죠. 그런 부분은 정확히 말씀을 드려서
2: 네.
0: 제가 설명을 못하면 공무원들한테 연결시켜서 공무원 이게 저희 의원들 말은 그 정치인들이 약간 불신하는 게 있잖아요. 그럴 때 공무원한테 설명을 드려서 설명 좀 해드려. 설명 좀 해드리면 공무원들이 충분히 설명하면 다 주민들 이해합니다. 요즘 주민들 네. 예, 훌륭하십니다.
2: 저희 여기서 지역구. 깜짝 질문. 나 이런 민원까지 받아봤다.
0: 민원. 저는 네. 참 이게 뭔 화장실 민원. 여기서 그다음에 집 안에서 누가 와서 고양이를 죽였는데 사람이라고 죽이지 않는 법이 있냐?
2: 네.
0: CCTV를 좀 설치해 주라. 얘는 그럼 참 황당한 민원도 많습니다.
2: 고양이가 죽어서 CCTV
0: 고양이 집에 죽였는데 사람도 고양이도 죽였는데 사람이라고 죽이지 말한 법이 있겠냐? 그러니까 무서워 죽었으니까 CCTV를 좀 설치해 주라 이렇게 뭐 이런 황당한 민원도 있습니다.
2: 네, 그분으로서는 뭐 굉장히 심각한 일일 수도 있겠지만, 네, 이 민원을 공적 민원을 처리해야 될 시의원의 입장에서는 좀 아무튼 그런 질문까지 받아왔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그만큼 집누리가 가까운 거리에서 좀 함께 해왔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던 시간이 아니었나 싶은데요. 자, 그렇다면 이제 실제 시민들은 후보들에게 어떤 기대를 갖고 있는지 저희가 좀 들어보는 시간도 필요할 것 같아요. 저희가 사전에 시민들의 목소리, 이 시민 마이크, 주민 마이크라고 하는 이름으로 좀 직접 들어보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관련한 해당 지역구 관련 그 시민들의 목소리 저희들이 영상으로 좀 꾸며봤거든요. 이 영상 함께 보시고 나서 좀 여기에 대한 우리 양영환 후보의 답변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보시죠.
3: 네, 제가 이 평화도를 20여 년 살아보니 장애인 시설이나 예산이나 노인 복지나 시설이나 이건 많이 이루어진 것 같은데 이 청소년이라든지 어린이들에 대한 시설이든지 예산이들이 너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서 잘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4: 인구 대비해서 평화동이 시장이나 다른 특별한 그 마트 뭐 대형 이런 게 없다 보니까 상가에 지원책이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에 비해서 많이 소외되는데 온누리 상품권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지역처럼 시장의 지원 정책을 좀 평화동에도 도입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5: 예, 전주 순창간 도로를 개선하는 게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새만금 전주간 고속도로가 생겨서 그쪽으로 통행량이 증가하였고 그리고 대단지 아파트가 생겨서 출퇴근 시간에 혼잡하다고 생각되어 그렇습니다. 우회도로를 만들거나 차선을 늘리는 등 그런 방법으로 개선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2: 네, 시민들의 목소리 좀 들어봤는데 이 밖에도 뭐 다양한 목소리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저희가 몇 가지를 좀 뽑아봤어요. 평화동에는 장애인이나 노인 관련 시설들은 많지만 청소년, 어린이를 위한 시설, 복지 이런 것들은 좀 부족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도 있었고요. 대형마트가 없다. 그리고 상권 활성화를 위한 좀 대책들이 필요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교통 문제 계속해서 나오네요. 우회도로 개설 필요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지적까지 다양한 의견들 나왔는데 근데 양능한 후보 이 시민들의 질문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0: 예, 좋으신 말씀이고 얼굴이 또 많이 빈 분들도 계시네요. 예, 지금 어린이에 대한 복지가 맞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전주시에서 지금 대형 어린이 대형 지금 거점 놀이시설을 지금 만들려고 하는데 입지 선정에 대해서 제가 불만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예, 입지가 예, 지금 우리 한바탕 체육센터 옆에다가 위치를 딱 지정을 했어요. 근데 사전 타당성, 다른 지역의 타당성 조달 않고 거기를 딱 꽂아서 이건 아니다. 거기 가서 보면 나무도 많이 심어져 있고 나중에 보상이 엄청나게 이루어져야 되니 좀 더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지금 이번에 예, 그 1억 5천 예산을 세워서 위치를 한번 나무 조달 더 한번 하라고 지금 지시를 해놓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대형 마트. 마트가 없는 이유는 잘 아시겠지만 요즘 온라인이 너무 형성되다 보니까 어쨌든 네. 예, 좀 마트 있는 거 저희 서수학동에도 지금 엊그저께 마트 하나 지금 문을 닫아가지고 어르신들이 마트 하나 있으면 좋겠다 하는데 그래서 어르신들 생각이고 또 사업하신 분들은 요즘 뭐 택배 형성이 잘 되었고 뭐 저녁에 시키면 아침에 집에 있는 그런 네. 시스템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같이 또 고민할 필요성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지금 도로 문제를 말씀드리면 제가 이거 5분 발언에서 내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것은. 네. 빨리 이것은 시급하게 뭐 대관법인 이런 것이 통과됐다고 자랑하지 말고 지금 거기가 지금 고속도로 몇 개 거치가 가잖아요. 호남, 그 다음에 뭐 완주 순천간도로, 그 다음에 뭐 익산 장수간도로, 그 다음에 뭐 서해안 고속도로, 새만금 다섯 개나 거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저녁 때 거기서 지금 선거 운동을 하다 보면 차가 진짜 끊이질 않아요. 그래서 빨리 확보고 외곽도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아마 뭐 이것도 우리 지금 국토부 장관이 계시니까 이거 뭐 조만간에 저는 해결되리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2: 네. 시민 마이크 혹시 이 자리에 오시기 전에 미리 좀 보셨어요?
0: 아니 전혀 못 봤습니다.
2: 지금 요구 아니 워낙 이 좀 즉각적으로 답변을 하시길래 그만큼 현안에 대한 좀 이해가 깊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서 답변 좀 보니까 소신 있는 답변도 많으시네요. 대형마트 필요하지 않다. 네.
0: 아니 필요는 한데.
2: 네.
0: 사실 필요는 한데 사업주들이 이익이 남아야 사업을 할 판인데 제가 볼 때는 계속 생겼다 없어지고 생겼다 없어지고 좀 그런 상황이라 좀 저도 안타깝게 생각을 해요.
2: 알겠습니다. 네, 네. 네. 자, 우리가 시의원 후보자 토론회 진행하고 있는데요. 대담 토론회 진행하고 있는데 사실 시의원 처만큼 이게 지역 시민들에게 좀 밀착해서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또 반영하는 또 그런 단위가 있습니다. 바로 마을 공동체 미디어예요. 이 지역구에는 평화동 마을 신문이 함께 활동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번 토론회 준비하면서 이 평화동 마을신문으로부터 후보자들에게 어떤 질문을 좀 던졌으면 좋겠냐 좀 이런 의견을 여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질문을 좀 가지고 왔는데 문재현 처장님께서 직접 질문 좀 해주시겠습니까?
1: 네. 제가 조금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화동 마을신문에서 제시한 두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 질문이에요. 저도 이 부분은 좀 시민들한테 들었던 부분입니다. 침수 피해를 막기 위해서 학수지구에 우수저류시설을 지금 공사 진행 중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위에 원래 평화동 신성공원이 있었는데 그게 지금 사라진 상황, 나무가 제거된 상황인데 주민들 사이에서는 저류시설 이후에 단순 복구를 넘어서 지역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고 활용할 수 있는 공원 조성 필요하다라는 의견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보님께서는 앞으로 신성공원을 어떤 방향으로 복구하고 활용한다고 생각하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
0: 예, 지금 학소제 저 저류시설은 이제 비가 많이 왔을 때 이제 물난리 문제 때문에 지금 우리 신성공원에다가 지금 저류소를 만들고 있는데 저도 이제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거기다 주차장을 만들어 둘러오고 어떤 분들은 공원을 만들어 둘러오고 이제 그런 상황이어서 고민은 많이 하고 지금 나무는 다 지금 이식을 시키고 일부 장애가 있는 나무들 일부 제거했습니다. 네. 뭐 솔직히 말씀드려야죠. 네. 예, 그래서 그리고 이제 거기가 밑에가 이제 그 시멘트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나무가 쉽게 뭐 사는 나무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입합나무 엊그저께 40줄을 지금 거다 심어 놨습니다. 심어 놓고 주민들한테 좋게 돌아갈 수 있는 공원도 중요하지만 또 주차장도 중요해요.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것은 재난안전법에 의해서 주차장을 할 수 없다고 지금 말씀을 하거든요. 그런데 뭐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또 때론 주민 여론이 형성되면 뭐 이쁜 공원도 만들 수 있고 공원이 사라진 건 아닙니다. 잠시 공원이. 이 공사가 빨리 진행 되고 학소제를 바로 공사할 거거든요. 좀만 기다려주시면 주민들 의견 충분히 수렴해서 주민들이 좋은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저는 이게 최선을 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1: 네, 그럴 때는 주변 주민 말고 다각도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그 생각을 네. 못했네요.
1: 네. 네,
0: 알겠습니다. 그 생각까지.
1: 네, 다음 질문으로 가겠습니다. 전주교도소 신축 사업에 관련해서 이제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장기간 지금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역 주민들은 당연히 피로감이 높을 수밖에 없는데 후보님께서는 교도소 신축 사업 관련해서 조속히 추진하기 위해서 어떤 대응과 역할을 필요하다라고 보시는지와 그 다음에 앞으로 교도소 이전 부지가 지역 주민들하고 어떻게 상생하고 그런 공간이 될 수 있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0: 그 교도소 이전 문제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전주시 예산이 투입되는 거 아니잖아요. 이제 법무부에서 예산을 충분히 이제 세워서 해야 되는데 사실 우리 공무원들한테 얘기 들어보면 굉장히 어려운가 봐요, 법무부도. 그래서 지금 뭐 교도소 이전이 지금 뭐 하루 이틀 미뤄진 것도 아니고 이제 겨우 이제 그 이주단지가 이제 해결돼서 진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공무원들이 좀 더 전부 법무부를 좀 다녀서 빨리 예산이 좀 세울 수 있도록 한번 좀 노력할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하다고 보고요. 또 하나 지금 뭐 거기에 보면 무슨 그 뭐 국립 모두 예술 뭐 콤플렉스 뭐 이런 사업이 도서관에 들어간다는데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해요, 사실. 이거 아직 결정사항도 아니고 지금 뭐 이거든다 저거든다 뭐 그렇다고 하지만 저 국립무형유산을 봤을 때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그 좋은 시설들이 동서학동에 들어오면서 오히려 거기가 좀 활성화가 돼야 되는데 오히려 그거 활성화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제가 지나다니면서 항상 그런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이런 좋은 시설이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 여기서 사람이 근무하는가 근무하지 않는가도 보이지 않고 가을에 한번 잠깐 좀 소리 좀 냈다가 조용하고서 우리 교도소 지금 그 이전 부지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좀 더 저는 좀 우리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뭐 좀 이게 이전 부지에 대한 활용 방안에 대해서 답이 저는 나왔으면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2: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전주 공동체 라디오와 전북 지역 시민사회 단체 그리고 학술 단체, 전주 공동체 미디어 네트워크 등이 함께 준비하고 있는 우리 동네 선거 방송 지방의회 후보자 대담 토론회를 함께 하고 계십니다. 전주시 12개 선거구 가운데 지금 전주시 다선거구 서학동과 평화동 일원을 지역구로 하는 다선거구 후보자 토론회 대담 토론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 당초 6명의 후보가 이 지역구에는 등록을 했습니다만 나머지 5명의 후보는 뚜렷한 사유 없이 불참을 좀 통보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오늘 무소속 양영환 후보와 개별적으로 대담 토론회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뭐 거의 뭐 마무리를 좀 해가야 되는 그런 시점이기도 한데 제가 방금 말씀드렸지만 6명의 후보 중에서 5명이 지금 불참을 했어요. 좀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양영환 후보, 다른 후보에게 토론회가 진행이 됐다면 이 질문을 꼭 던지고 싶었다. 좀 이런 것이 있으면 이 자리를 빌어서 좀 기회를 드리고 싶은데요. 혹시 질문하고 싶었던 것이 있었을까요?
0: 저는 이제 뭐 특별한 질문이라기보다 이제 선거 운동 기간 중이라도 사업을 진행을 했던 의원들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운동기구를 여기다 설치했는데 가서 이거 제가 했습니다. 이랬을 때 저는 그 황당함을 느낍니다. 저는 제가 아는 것은 제가 아니다 분명히 말씀을 드려요. 이것은 누가 했다고 한데 근데 이제 보니까 우리 의원들께서는 뭐 자기가 한 사업이 아닌데도 내가 했다. 그런 안타까움이 좀 있더라고요. 제 대해서는 이제 그런 부분들은 주민들이 뭔지 알고 있기 때문에 뭐 크게 고민은 않지만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예, 저는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2: 네. 자, 그런 거면 문지현 차장님도 지금 좀 이렇게 오늘 토론회가 다소 파행적으로 좀 진행이 됐던 배경 가운데 하나는 이 정당 독점 구조, 정치적 다양성의 부재 현실을 말해주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어떤 변화가 필요한지, 어떤 보완이 필요한지 좀 이런 이야기도 좀 부탁드릴까요?
1: 네, 우선은 저기 민선 8기에서 좀 냉정하게 보면 정당의 정치만 있었지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책은 없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4년을 지나오고 나서 민선 9기에도 똑같은 일을 반복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시민들 눈높이에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경쟁이 없는 시장은 정체되듯이 정치도 마찬가지겠죠. 그리고 시민들이 체감하는 그런 생활 현안에 대해서는 되게 늦거나 그다음에 무뎌질 수밖에 없는 속도감을 주민들 다 느끼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정당 이름이 아니라 지역 문제를 누가 구체적으로 빨리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경쟁이 필요할 것 같고요. 정당의 논리보다 시민의 삶의 질을 더 느낄 수 있게끔 생활정치의 풀뿌리가 다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실은 저는 우리 동네 선거방송에서 진행하는 이유도 그 이유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다양성이라고 하는 충만한 저희 느끼는 그런 민선 9기가 되기를 좀 바라봅니다. 네.
2: 네. 우리가 이 시간에 민주주의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민주주의 말 그대로 시민이 주인이 되는 정치 체제를 의미하는데요. 시민이 주인이 되는 과정에서 그 대리인을 뽑는 선거라고 하는 기회가 지금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이 선거 과정 속에서 우리의 대표자가 누가 되어야 되는가 이것을 선택하고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후보자 스스로 외면하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좀 곱씹어 봐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요. 오늘 대담 토론회 좀 정리를 해가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까지 분위기를 조금 바꾸어서 이번에는 좀 재밌게 좀 진행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빠른 선택 속에서 후보가 평소 갖고 있었던 마음속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저희가 찾아내는 게임입니다. 이름하여 밸런스 게임 진행을 해볼 텐데요. 양영환 후보, 밸런스 게임 해본 적 있어요?
0: 전혀 안 해봤습니다.
2: 아, 네. 여기에서 주어진 두 가지 선택 중에서 반드시 하나만 선택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 선택 답변은 제가 1, 2, 3, 셋을 세기 이전까지 반드시 답변을 해주셔야 된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간단한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드릴 테니까요. 좀 이렇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질문입니다. 현재 전주시 다선거구와도 좀 깊은 관련이 있는 질문일 것 같은데요. 출퇴근 교통 정체 해소를 위해서라면 가로수 일부 정비도 가능하다? 아니다. 가로수는 최대한 보존해야 된다. 하나, 둘, 셋. 아, 일부 정비도 가능하다. 네. 이유는?
0: 꼭 정말로 필요한 부분은 저는 일부 예그다면 가로수로 인해서 사실 뭐 도로 막힙니다 이런 거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뭐 가로수를 없애는 것보다는 그래도 다른 데 이식시켜서 우리 시민의 안전이랄지 시민의 그런 행복감을 우리는 더 올려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2: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더 짧게 질문 드리죠. 자, 평화동 대 서서학동. 하나, 둘, 셋. 네, 반드시 하나만 선택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규칙이. 그래, 그래.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리죠. 하나, 둘, 셋. 네, 평화동. 네, 서서학동 주민들께서 굉장히 서운해하실 것 같은데요.
0: 예,
2: 네.
0: 그럴까 봐 제가 요즘 서서학동을 많이 다닙니다. 네. 네, 오늘 이 답을 하기 위해서 다닌 것 같아요. 사실 이제 평화동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선거 지금 8년째 지금 하는 것이고 서서학동은 본토가 제가 서서학동입니다. 동서학동. 그래서 그 주민들은 친어머니 같고 친형 같고 친동생 같아서 아무래도 서서학동은 더 편한데 우리 평화동을 위해서 더 열심히 한다는 그 취지에서 제가 평화동을 들었습니다.
2: 알겠습니다. 네, 네 마지막 질문입니다. 복권 100억 원 당첨, 혼자 힘으로 지역구 예산 100억 원 확보. 어떤 게 중요한가요?
0: 저는 이걸 한번 하고 싶습니다.
2: 네, 혼자 힘으로 지역구 예산 100억 원 확보. 가능합니까?
0: 가능은 하지 않지만 저는 그 성취감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성취감으로 저는 그 혼자 힘으로 지역구 예산 100억을 한번 선택해봤습니다.
2: 네, 복권 당첨보다는 확률이 더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자, 이제 마무리해볼 시간인데요. 오늘 검증자객으로 함께해 주신 문지연 사무처장님.
1: 네. 네.
2: 직접 후보에게 질문도 좀 하시고 답변도 좀 들으셨는데 어떠셨어요?
1: 우선은 주민들, 시민들의 신뢰를 저버리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노력에 대한 마음이 조금 전해지는 자리였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가 참 생각을 많이 하게 하는 자리였던 것 같아요. 그 검증자객이라는 이름으로 이 자리에 섰는데 실은 정작 검증을 받아야 될 후보들이 정당의 이름으로 뒤에 숨어서 유권자 앞에서 좀 피해버렸습니다. 그런 것들이 참 씁쓸하고 좀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홀로 이 자리에 나와서 시민들과 소통하고 정책을 증명하겠다고 하는 무소속 후보님을 보면서 진짜 시민을 두려워하지 않고 책임감 있는 일꾼이 누구인가를 좀 확인하는 시간이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정치가 시민의 다양하고 구체적인 삶의 현안을 담아내지 못한다면 그 정치는 존재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권자는 정당의 이름이 아닌 유권자 앞에서 당당히 서는 책임감을 저는 정말 후보자들이 보여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요. 시민들은 냉정한 판단, 정당이 아니라 냉정한 판단 앞에 해서 좀 평가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역시 오늘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지역의 활동가로 정치를 끊임없이 감시하고 견제하도록 하겠습니다.
2: 네, 전주시 다선거구 지방의회 후보자 대담 토론에 무소속 양영환 후보와 함께 봤는데요. 양영환 후보 끝으로 우리 시민들에게 앞으로 포부 그리고 왜 나를 선택해야 되는지 마무리 발언 부탁드리겠습니다.
0: 예,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평화동 서학동 주민 여러분 늘 감사드립니다. 진짜 일꾼, 일 잘하는 일꾼, 말만 하면 해결하는 일꾼, 요즘 좋은 소리 많이 듣고 다닙니다. 하지만 오히려 더 두렵습니다. 더 무겁습니다. 그러나 저는 항상 주민을 섬길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도 할 일이 많습니다. 이번에 어르신들 말씀처럼 당이 번 표류가 있어 인물 보고 찍어야지. 저는 그 말에 감동합니다. 사실 한쪽 돌아서서 때로는 눈물 흘릴 때도 있습니다. 더 열심히 주민을 잘 섬기면서 평화동, 서학동이 다른 어느 동네보다 더 잘 살고 더 행복할 수 있는 동네를 만들기 위해서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번엔 기호 5번 양영원에게 꼭 표를 모아주십시오. 절대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2: 네, 오늘 함께해 주신 무소속 양영원 후보 그리고 전북환경운동회 문지연 사무처장 두 분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2: 네, 6.3 지방선거 이제 얼마 남지 않았네요. 여러분의 한 표가 지역의 미래를 바꿉니다. 내가 만드는 우리 동네 선거방송 지방의회 후보자 대담토론회 전주시 다선거구편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FM 93.5 전주 공동체 라디오 도란도란 마을 이야기 60회 1부 이야기 있는 마을 문을 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강희입니다.
1: 안녕하세요. 장욱자입니다.
2: 안녕하세요. 박성경입니다.
0: 네. 오래간만이죠. 지방선거가 코앞입니다. 선거를 앞두고 후보자들은 선거운동에 온 힘을 다하고 있지요. 우리 유권자들은